보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이 하프타임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감독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작전을 그리고 선수들끼리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 빠르게 점검하고 그 짧지만 치열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이 우리에게는 그런 하프타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보통 점검을 잘 안 하죠. 그냥 흐름에 떠밀려 가다 보면 어느새 12월이 돼 있고 자, 점검 없는 후반전은 전반전의 실수를 반복하기 십상입니다. 지난 6개월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미뤄졌고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런 걸 한번 그려보고 나가면 후반전 6개월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7월의 첫날 짧게라도 하프타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후반전 멋지게 시작해 보십시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첫 차량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병욱 씨께서 비 맞고 뛰면 감기 콜록 달리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아, 비 맞으면서 뛰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체온 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어찌됐든 전치됐든 7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이 여기는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이에요. 6월이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2026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전반전과 후반전 이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이 하프타임이 단순히 그냥 선수들이 라커룸이나 뭐 가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고 치열하게 짧은 시간에 치열하게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안 됐는지, 그리고 선수들끼리도 이제 우리가 이런 호흡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 우리 지금 움직임이 여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 요거 좀 신경 써보자, 작은 것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요렇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서로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후에 경기 결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는 그거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예, 넘어가고 어쨌든 그 하프타임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지금 이 시기 같은 때가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을 끝내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거는 잘 못 됐는지, 어떤 거를 내가 미뤄오고 있고 어떤 게 지금 진행이 더딘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지금 회복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본다면 2026년 또 하반기도 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쉬어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짧게라도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하반기에 대한 어떤 작전을 한번 세우면서 시작해보는 그런 7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저냥 가면 그냥저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체크해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꼭 챙겨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만 보내시면 돼요. 자, 뿜뿜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에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해 봅니다. 하반기도 고마운 분들입니다.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크림을, 전통 매듭 생활 매듭 매듭 전문점 메디에서 전통 악세사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유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머진 로뎀나무에서 명품 수지샷

자, 우리 은우가 문자 줬어요. 삼촌 은우예요. 비가 와요. 시원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은우 삼촌도 사랑한다.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땡큐. 주의 영원하신 밤 함께 하사 윤명현 항상 나를 김홍명

자, 이번에는 하유리가 또 입장해 주셨어요. 은우가 반가운 하유리가 보내달래요 라고. 네. 자, 다 모여 여기로. 꼬미꼬미 쪼꼬미 친구들 다 모여라. 새벽에 새벽에 이 새벽이는

커너스톤 스윙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곳과 저는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기셨죠? 남기신 모든 분들께 전송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다음 말씀 가운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대자로 끝나요. 무슨 대일까요?

희망의 노래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7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8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고요. 자, 뿜뿜 두 글자로 출석 체크 받아봤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과연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지 대자로 끝난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힌트까지 드렸어요. 대자로 끝나는 말 무엇일까요? 아, 여러분들의 오답들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대 나오고요. 빨대도 나옵니다. 예, 촛대, 예, 건대, 예, 창대, 가리라, 예, 밀대 나오고 있고요. 예, 문전박대, 엄석대, 예, 네, 이기대 그리고 카보베르데. 대단하다. 야, 여러분들 대단. 아, 카보베르데는 야 이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월드컵이 되어서야 이제 알게 된 예, 나라죠.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예, 카보베르데 요 나라. 베르데 곧 서쪽 그리고 대서양에 위치한 나라라고 합니다. 네. 몰랐어요. 미안해요. 네, 카보베르데 미안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대자로 끝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뿜뿜 두 글자를 남기시면 거기다 적혀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 계시면 앙대라고 앙대라고 예 애교 한 바가지 보내주신 분. 모닝 애교. 요거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벅찰 수 있는데 가슴이 벅차다는 거죠. 예, 너무 이렇게 좀 가슴이 벅차 오르는데 어쨌든 좋아요. 예, 앙대 이것도 좋고요. 조용히 있으려고 우리 정순화 씨께서 예, 그런 말씀 해 주셨거든요. 정순화 씨께서 오늘은 그 하프타임 이런 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콰이어트하게, 예, 진중하게, 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내볼까 합니다. 준비해볼까 합니다. 라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순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순대가 빠졌네. 예, 대자로 끝나는 순대가 빠졌네요. 그거 빠지면 섭하지. 그죠? 자, 또 성대 나옵니다. 성대. 아, 성대 중요합니다. 예, 성대. DJ에게 또 성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성대 관리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서울대, 경성대, 경남대, 국립대, 창원대. 예, DJ는 홍대. 예. 고맙습니다. 자, 3대, 뼈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래 할 거 아니에요. 예, 길게 할 거 아니고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바로 표대였습니다. 표대. 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맨 오늘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2026년 하반기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가 주신 이 나날들을 살아내야 되는 걸까요?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오늘의 말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카다로스의 전 오픈 곳을 향하여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5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문자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뿅민띠 뿜뿜 1등 예, 19등 이고요. 7월의 첫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주는 비가 많이 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강평맨 물어보시는 거예요, DJ한테? 예. 진주는 비가 많이 오나요, 지금? 예, 이렇게 예,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좀 진주에 계신 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진주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훈 씨 장마가 시작되나 봐요. 꾸리꾸리한 아산에서 건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오늘 지금은 약간 그래도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는데 오늘 뭐 아침 조금 더 아침만 해도 굉장히 뭐 약간 좀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렸어요. 꽤 많이 내렸는데 그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계속 비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비 소식이던데 진짜 장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2주, 3주 전에 장마가 예보가 됐었는데 예 조금 안 오는 것 같더니 이번에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호우 피해 없기를 간절히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또 잘 해야겠죠, 그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2067님께서 또 이렇게 문구가 담긴 그 이미지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소개 올립니다. 자주 보는 사람보다 볼 때마다 편한 사람이 좋다.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보다 울어도 괜찮은 사람이 좋다. 내 편인 척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해도 내 편인 사람이 좋다. 뿜뿜이 그렇다. 아야야 잠이 안 돼. 야. 아 이거 너무 너무 이렇게 또 몽글몽글해지네. 예. 디제이는 또 이런 감성 좋아해요. 이런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2067님 그런 사람이 될게요. 당신에게 편한 사람 그리고 울어도 괜찮은 사람 말 안 해도 내 편인 그런 라디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왜 그런데? 나도 몰라. 이런 말할 때는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진중함의 표현이지, 그죠? 고맙습니다. 자, 9507님, 피디님 오늘은 기분이 별로예요. 신랑이 갱년기 증상으로 괜한 일 화를 당연한 듯 화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게 또 어렵다.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가 있죠, 인간에게. 크게 이제 격변의 시기가 두 차례 다가오는데, 이제 그게 사춘기와 갱년기죠. 예, 사춘기와 갱년기인데. 아, 사춘기보다 무서운 것이 이제 갱년기다라는 말씀들,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또 많이 해주십니다. 그죠? 네, 예, 사춘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갱년기는 이게, 그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사춘기도, 아휴, 그럴 때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 저기, 많은 분들이 그냥, 이해하시잖아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유, 그런 땐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넘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죠? 예. 그게 뭐, 호르몬적인 문제니까. 그죠? 이게 본인도 힘이 드실 테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제 나가는 게 그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갱년기나 뭐 사춘기를 맞은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좀 또 절제하고 자제하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최선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조금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907님. 어쨌든 힘내시고, 예,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예, 힘내시고.

나도 그런 기간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사랑으로, 예, 러브, 러브로, 예,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주 소식 많이 전해 주시네요. 진주 비 많이 와요. 라고, 예, 남겨 주셨습니다. 그렇대요. 예, 됐지? 예. 누구셨지? 아까 저 질문 주신 분? 예, 진주는 비 많이 와요. 예. 많이 온대요. 자, 마산도 많이 온대요. 대구도 많이 온대요. 예. 됐지? 다 많이 오네요, 오늘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마음 조심하시고. 이렇게 주르륵 빵빵 뻥뻥뻥 비가 오는 날에는 축 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마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는 당신의 제습기, 뿜뿜 라디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뽀송하게 해드릴게요, 그냥.

밀양도 많이 와요. 창원도 많이 오고요. 아우야. 역시.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 다 비온다 오늘. 예.

네, 기쁨이 뿜뿜 솟아나는 뿜뿜 라디오 7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4분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자, 앞서서 갱년기 얘기가 나왔더니 민수정 씨께서 건디는 갱년기 잘 보내셨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는 아직 조금 멀었어요. 예. 이제 40이어서 예. 아직 갱년기 사춘기 쪽이 조금 더 가깝지는 않네. 애매하다. 예. 묘한 어떤 그 구간에 예, 걸터 있는 예, 드세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의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의 시간 바로 연주 is my life. Oh, is my life. 연주 is my life. 연주는 나의 인생. DJ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직영을 넓히고 있죠. 네, 직영을 넓히고 있는데 아, 이번주는 그 지난주에는 기타로 예, 기타로 여러분들께 연주곡을 들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조금 멋스러운 예, 기타 연주 들려드렸는데 아, 오늘은 다시 멜로디언으로 예,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악기들 지금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걸려요. 예, 그래도 DJ가 예?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듬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멜로디언으로 예, DJ의 자랑이죠. 자산이에요. 삼색 멜로디언 예, 옐로우, 그린, 그리고 오렌지 근본 없는 조합으로 이렇게 색 배합을 기가 막히게 아니, 전문가 선생님이 하셨겠죠, 그죠? 네, 오렌지에 옐로우에 그린을 섞어 놓으실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요걸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도 컨디션이 괜찮는지 손 한번 풀어봅니다. 아, 괜찮네. 우리 컨디션 상당히 괜찮다. 여러분, 속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컨디션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연주곡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곡 악보 띄워주세요. 악보. 네, 지금 바로 보는 겁니다. 악보. 아, 요 곡이에요. 요 곡. 오케이. 요 곡은 오늘 괜찮아요? 오늘 난이도가 꽤 낮을 것 같은데, 예, 꽤 쉬울 것 같은데, 연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바짝,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아, 오늘은 그냥, 아. 찢었어. 예. 아주 지금 찢었어. 악보를 확 찢었어요. 예. 자, 과연, DJ가 연주해드린 이 곡은 어떤 곡일지, 찬양, 제목,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곡이 이렇게 슬펐나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 주일 학교 애들 다 울겠네요. 건디 애드립 넘지 마요.

네. 괜찮지 않았어요? 약간 DJ의 어떤 자신감. 네. MSG 한 사발 들어가 있었던 오늘의 연주. 이 저녁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덤분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요? 찬양의 제목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와, 폐활량 좋고 비브라토 좋고 그런데 아홉 군데 틀렸다는 주는 나의 목자 세지 말라고 내가 부족함 없이 자 6426님 힘들게 보내요 아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 예. 약간 힘겨워 보이는 것 같은 의도한 거예요.

네, 9037님 숨소리가 너무 새섹시해서 은혜가 되네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이렇게 슬픈 이 곡은 처음이네요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비 오는데 이거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구슬퍼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럴까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아, 신나는 거 신나는 버전으로 요 똑같은 곡이거든요. 신나는 버전으로 들고 왔습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한 분께서 정답 냉장고 팔아. 아니요, 냉장고 파는 게 아니고 정답은 바로 천국은 마치. 였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잠시 후 10시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따 다시 만나.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아멘.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또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심지어 무기력한 늙은이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잘하면은 기도왕이고 전도를 잘하면은 전도왕이죠. 어떠한 섬김이든지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사람들에게 뭔가 천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한다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왕 노릇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풍속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더니 왕 노릇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가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책이지요. 열왕기에는 북왕국 9개 왕조 19명의 왕이 나오고요. 남왕국은 1개 왕조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결국 왕 때문에 남북 분열 왕국 모두 다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은 왕을 죽여도 왕이 될 수 없었죠. 왜 그런가요? 남왕국의 왕은 죽어도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명의 왕들이 살해당했고 왕을 죽인 자가 새로운 왕조를 열어서 208년 동안 구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의 아들 2대 왕 나답은 3대 왕 바아사에게 살해당했고 바아사 왕의 아들 4대 엘라는 5대 시므리에게 살해당했고 5대 시므리 왕은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6대 오므리에게 포위되어서 자살했고 7대 아합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아합의 아들 8대 아하시아는 2년간 통치하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고 9대 왕 여호람은 10대 왕 예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예후 왕조는 예언대로 4대를 유지하다가 14대 스가랴에 와서 6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15대 살룸에게 살해당했고 15대 살룸 왕은 1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16대 므나임에게 살해당했고 17대 부가이아 왕은 18대 베가에게 살해당했고 18대

0: 베가왕은 19대 호세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20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7명의 왕들이 살해당하고 왕조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왕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했고 이전에 왕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으면은 대책을 마련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악했고 대부분 살해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이네요. 이렇게 절망적인 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항상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변덕스럽기도 하지만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용수철처럼 다시 은혜로 돌아와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 왕을 통해서 오늘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단지 교훈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왕을 통해서 내게 개입하시며 나를 바꾸십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소망을 갖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망하게 만들었어요. 호세아와 같이 구원의 뜻을 갖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호세아 왕은 멸망의 표상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사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함께 왕 노릇하십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은 인간적으로 좀 낫기는 했습니다. 지혜가 조금 있었죠.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자기의 지혜로 노력했지만은 결국 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자기를 의지하면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종들을 통해서 왕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내어 속히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0: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다녀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부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속에서 의약품 대신 마약을 오남용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되고 필수의약품과 식량이 공급되어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소서. 6.25를 북침으로 왜곡하며 적개심을 부추기고 주민을 기만하는 북한 독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소서. 거짓 역사가 무너져 북한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복음적 통일한국의 거룩한 리더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사상 통제와 세뇌 교육이 무력화되어 주민들이 주체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소서. 성경적 가치

지를 담은 외부 정부들이 굳게 닫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독교인 3만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속히 폐쇄되게 하소서. 불법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박정호, 함진우 선교사와 우리 국민이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북한 모든 영혼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이 그 땅 전역에 선포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 곁에 찾아온 동일 세대인 탈북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차별과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 사회가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남과 북을 잇는 가교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그루터기로 잘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1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할게요. On air, on air. 예, 여러분들의 청취 기다리고 있죠. FM98.1MHz, 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아,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밀고 당겨줘야 되는 예예. 네, 그게 이제 진행의 묘지요. 예, 그죠? 자, 아, 여러분의 문자들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씨 듣고 있는데 2부 시작부터 예, 유행어로, 예, 유행어로 시작해 주시네.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화경님, 비 오는 수요일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최예, 1, 2, 3, 4, 5, 6, 7. 피디님, 갑자기 편히 쉬면서 방송 듣는 게 죄송하네요. 저 직장 끝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뭐, 그, 각자의 어떤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지. 시간이. 일과가 다 다른 거지. 뭐, 예. 제가 뭐 방송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뭐, 어? 일 끝나시고, 뭐, 듣는, 밤새 고생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DJ가 뭐 뭐라 그러겠어. 그지? 예,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예, 일과 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즈씨, 건디님 샬롬 비가 오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뭐, 제가 오늘 6시 10분쯤에 이제 그 출근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네요. 그죠? 예. 어쨌든, 이 장마 기간에 비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곳곳에, 비 피해, 우리 행복백화점에 지난번에 그 출연하셨었던 우리 외토수양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이제, 비 피해로 그 토사가 다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 공간이, 예배 공간이 다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 이게 그 비 피해, 토사 피해, 이런 것들을 그 한번 경험해 보면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간대요.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그만큼 뭔가 손을 쓸 수도 없이 확 뭔가 몰아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낙담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 장마 기간이라든지 뭐 태풍 이런 것들 하고 나면 뉴스에 뭐 어디가 저기 뭐 물이 들어와서 뭐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어느 동네에 뭐 어떤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뉴스들 보면 되게 그냥 아유, 어떡하나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뭔가 그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경험은 못 해봐서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더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네, 아무쪼록 피해 없이 올해를 다 잘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혜 씨 2부 입장합니다.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디세이와 이렇게 주거니 발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물도 뭐 언제든지 별걸 다 물어보는, 그리고 뭐 이거 정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뭐 또 정해드립니다. 예, 너무 거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예, 무엇이든 정해드리니까, 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연희엘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19분입니다. 자, 비가 오는 아침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1부에서 그 한 분이 아, 남편분이 그 갱년기 증상으로 괜한 일에 화를 당연한 듯이 냅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랑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기간을 그분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제가 그 뒷문자를 못 봤어요. 뒷문자를 못 봤는데 아, 그 남편분께서 막 무시를 하고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욕을. 예. 가만히, 제가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한다고. 그래서 요즘 더워서 기운이 빠진 적도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이거는 제가 못 봤네요. 이거는 그 좀 다르죠. 이거는 그냥, 예.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아, 요 부분은 좀 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갱년기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치료가 좀 되죠? 예, 치료적으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아, 제가 이 뒷문자를 못 보고는 그냥 예, 그냥 사랑으로 잘 견딥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죄송하고 예, 다시 정정을 해드립니다. 아, 욕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갱년기인 분들도. 그것이 나의 어떤 합리화가 될수 없어요.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 남편분이 못 들으시니까 이게 답답하네요. 네. 어쨌든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예. 그렇게 서로서로,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장병영 씨. 사실 비 오면 많이 불편한데 기분은 왜 좋을까요? 비가 와서 더 감사한 날입니다. 또 남겨주셨어요. 아, 또비 오는 날이 또 그런 매력이 있죠. 그죠? 늘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비가 올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지? 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나쁘지 않아. 예, 나쁘지 않고 괜히 기분이 좋고 좀 시원하고 상쾌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잘 누려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 환경보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창수 씨, 건디, 우리도 갱년기 10년 남았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예, 감사를 드립니다. Good information. 예. 고맙습니다. 자, 김지태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2053님도 입장을 맞춰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찬양 한곡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코너 말씀을 채우다로 돌아옵니다. 커밍 순.

0: 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이 아침 말씀이 뿜뿜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코너죠. 말씀을 채우다 창원 산성교회 이채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평소보다 좀 느리네요, 그죠?
0: 예, 예. 장마에 예,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네. 예, 대해서 한번 네. 예, 소개를
1: 너무,
0: 한번
1: 해주시죠.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은혜의 담비. 저도 네, 빠른 이야기 말고는 할 말이 없지만 예, 예, 예. 빠른 게 진리죠, 그죠?
0: 맞습니다. 네. 진리는 원래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1: 은혜의 담비.
0: 막 누구도 모르는 뭐 새로운 예. 것을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예. 계십니다만 예.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1: 예. 그리고 장마는 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짝이 아니라. 예. 네.
0: 예, 네. 뭔가를 시도하셨는데 예, 네. 끝맺으면 못 맺으신 네. 어쨌든 뭐 이 장마 기간에 네. 예, 성경을 함께 네. 하신다면 더욱더 은혜의 네. 빗줄기가
1: 그렇죠.
0: 우리 마음 가운데 촥
1: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흘러넘치는
0: 담군도 그냥 이제 예.
1: 흘러넘치는 은혜가
0: 그렇습니다. 예, 아, 수혜는 없길 바라면서 은혜에 확 잠기는 아, 여러분들 시기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본문 말씀과 어떤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위대한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0: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할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을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므로 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해라. 멸망을 피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딘지 그 길을 찾아라.

찾으라라는 경고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첫째, 세상이 전부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면 된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 착각은 매우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될 착각입니다. 왜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분이 세상은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아름다움, 좀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던 그런 모든 아름다움은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마르는 것입니다. 꽃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인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새벽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또한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화살, 붙잡을 수도 없고 빨리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더 잠시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세상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전부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없다. 벌받을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착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죽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즉 죄로 인해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결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죄

죄가 없다. 그래서 천당이 있든 지옥이 있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뭐 좋은 데를 가겠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그만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세가 없이 그냥 인생이 살다가 숨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든지 어찌되었든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으면 끝난다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 지금의 이 고통, 근심, 상처, 아픔, 외로움, 절망 다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서 중간부터 다시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든지, 이 멸망이라는 말은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용어입니다. 영원히 죗값을 치른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는다는 말도 되고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말도 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멸망을 겪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안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든 영생의 길이든 거기서 살아야 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 이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했지만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100% 틀림이 없는 예언입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죽습니다. 아마도 100% 정확한 예언일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이 말씀을 벗어난 인간이 존재합니까? 인류 역사 이래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주어진 이 말씀의 선포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이 말씀은 무슨 자신감으로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는 진리의 말씀이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이 온전히 성취되었기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도 잘 모르면서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착각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곧 닥치게 될 죽음 앞에서 또한 그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실제로 못 느끼고 절망이 절망인지도 모르고 착각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우리를 둘 수가 없다고 발버둥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이 우주 안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분을 향하면 모든 것이 선이 되고 그분을 등지면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형편을 보시고 답답해서 불쌍해서 견디지 못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 나는 죄가 별로 없다라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착각, 죽으면 다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착각. 그러나 여러분, 전부 세상이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짓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인생 이 세상은 잠깐이고 여간이요 나그네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상은 영생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을 가든지 또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살아야 되는 영원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길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됩니다. 머리로라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진짜 그를 온 마음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착각 속에서 살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덜어진 이 진실한 질문 가운데 내 영혼을 향하여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분들은 잠시라도 지금 차 안에서 또 가정의 현장에서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네, 말씀을 채우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진리죠. 네,
1: 네.
0: 참된 진리.
1: 네.
0: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봤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착각에 대해서
1: 네.
0: 오늘 세 가지의 착각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1: 네.
0: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1: 그렇죠. 네.
0: 라는 착각. 예,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1: 네.
0: 하나님께 벌 받을 게 없다, 나는.
1: 네.
0: 이 착각,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난다라는 이세 가지의 착각,
1: 네.
0: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그래서 뭐 우리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또 우리 신앙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복음 앞에 내가 한번 서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천국을 알죠. 내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네. 여기서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 많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신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1: 네.
0: 이 착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인인 것은 알고,
1: 네.
0: 예, 그것도 고백하곤 하는데.
1: 네, 정말 진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가. 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남을 판단할 때가 더 많잖아요. 네, 정죄할 때가 더 많고 그건 진실로 죄인된 고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면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0: 하나님, 천국도 좋은데,
1: 네, 아,
0: 좋은데,
1: 있는 것도 아는데.
0: 알겠는데,
1: 네.
0: 거기에 제가 거할 것이 있는 건
1: 근데
0: 알겠는데, 여기서도, 예, 좀 이렇게 좋으면 안 되겠습니까?
1: 뭐 그런 거 함께 실제로는
0: 그런
1: 세상이 막
0: 마음이
1: 전부인
0: 많죠.
1: 것처럼
0: 예,
1: 우리가
0: 그렇게
1: 하루하루
0: 살아가죠.
1: 살아가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0: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예, 스스로를 애써 막 외면하고 속이려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더럽고 추한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좀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1: 그렇죠.
0: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1: 그렇죠. 네.
0: 우리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
1: 네.
0: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1: 그렇죠. 네.
0: 들어요.
1: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알지만 좀 적당히 회피하는 네. 우리가 좀 그럴 때가 많죠.
0: 예. 그래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의 본향, 영원히 거할 그곳,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직한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는데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서머 스페셜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1: 여름 잘 지나고
0: 예, 잘 지내시고 예,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창원 산성교회 이채용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 목사님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좋습니다. 뽐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검은 그림자 아래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몇 가지 의심의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가? 왜 의인들이 범죄할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 의인을 징계하시는가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요,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

0: 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지난 주간부터 제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만 나쁜가? 나만 잘못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해. 원래 사람은 죄짓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그죠?
1: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다.
0: 아멘.
1: 내가 예뻐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스럽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0: 네네.
1: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한 곳,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을 향해 서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반대로 돌려서면 하나님이 보이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그곳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평강으로 안아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소중한 분을 위한 기도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창원 경남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오신 황복린 목사님, 암투병 중에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28년간 우리 소망의 기도에 함께 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셨고요. 오늘 발인 예배입니다. 발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 황복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목사님, 우리 황복린 목사님을 위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복림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또 귀한 직분 맡기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며 또 믿음으로 또 많은 청취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황복림 목사님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겨진 유가족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진 임신 9주차 아기인데요. 아기 집 옆에 피고임이 생겨서 염려가 됩니다. 오래된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 때문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주님께서 출산까지 아기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랜 불면증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벌써 9주 동안 함께 호흡하며 함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참 기다려왔던 시간들이었고 기도했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가운데 드디어 그 기적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의 손으로

0: 들어주시어서 그 모든 피고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기가 더 건강하게 더 예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제 30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우리 어머니도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잠을 주시고 그 수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26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딸 가족이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고 계획하시어서 우리 딸 가족을 캐나다까지 인도하셨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그 먼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제 그 영유권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고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어딘가에서 막혀서 하나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주권도 얻게 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또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돌아와 가정의 불화와 우울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이 아픔 중에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을 지켜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소리가 시작되며 미소가 회복되며 우리 안에 산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02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장 염증 수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이은주 권사님이 극동방송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완쾌되어 퇴원하셨고요.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예, 기도 제목은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주셨는데

0: 또 가정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또 몸도 휴식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여전히 기도가 남아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네.
0: 네.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은주 권사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하나님 모든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누움을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허투루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곡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우물정 0981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 5784님이 또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힘과 주님의 은혜로 고위험 산모 입원실에서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한 기도를 모두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회사 출근도 잘 정리되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뱃속의 아가를 건강하게 품고 다시는 입원도 하지 않고 40주가 되어 출산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두려운 시간이었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위험 산모 입원실에 누워있는 동안 참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시어서 또 건강히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지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뱃속에 품고 모두 40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회사의 문제도 잘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뱃속에 있는 아가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임신의 때를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손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눈도 빨리 마주할 수 있도록 그 기쁘고 행복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477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시온이 반에 짓궂게 장난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온이가 초등학교 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이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한 훈련임을 믿습니다. 시온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 기도하고 믿습니다.
1: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7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점점 커져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온이를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 시온이를 품에 안으시며 또 우리 시온이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처음 접하게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시온이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시온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6574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췌장암으로 기도 요청드렸었는데요. 신우이 권영애 씨의 소식입니다. 어제 세브란스 병원 검사 결과 췌장염증

0: 등이 풍선처럼 작아졌다 커졌다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염증을 많이 줄여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참 약합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건강은 사라져버렸고 연약한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신우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권영애 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췌장암으로 눈물 흘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때를, 이 아픔의 때를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 염증의 부위가 점점 작아져야 되고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방법도 시도해보지만 하나님, 우리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그 모든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511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섬길 전임 교육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말씀 안에서 잘 섬겨주시고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임 교육 목사님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럴 때 교회의 이름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걸요. 그죠?
1: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청년부와 우리 중고등부는 또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또 그 종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또 건강히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819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CCC 수련회 첫날 기도가 안 된다던 딸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둘째 날 큰 은혜와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내일 대학교 시간 강사 글로벌 마케팅과의 채용의 원서를 접수합니다. 오랫동안 쉬어서 걱정도 되지만 캠퍼스 복음화를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순정하게 싸우니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오늘 그 수련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선물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하나님께서

0: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또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쉬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캠퍼스 복음화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걸음이 오직 나만의 유익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후에 모든 시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70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종숙 숙모님께서 지금 뇌종양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셔서 수술이 잘 되고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숙모를 수술실로 보내고 참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친히 그 수술을 집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뇌종양 수술을 잘 주관하여 주시어서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시고 또 회복도 잘 이루어져서 온전함으로 건강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이, 이 부족한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우리 숙모님,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250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지금 수술 중에 계신 분을 위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저희 외숙모께서 위암 수술 중이신데요. 아침부터 들어가셔서 아직도 수술실에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외삼촌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를 주시고 외삼촌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직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이 어려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의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외삼촌 정말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외삼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전히 또 건강히 회복될 우리 외숙모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정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정말 이 믿음의 가정, 복이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이 교제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도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이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이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가? 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모습,

14절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주어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원문의 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자들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에서 기도한 자들이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모여있는 자들, 15절의 이 말씀에 따라 약 모인 120명이나 되는 자들이 다 약속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 중에서 중요한 이 믿음의 모습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일하실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만 크게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소망하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정의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면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또 가정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이죠. 함께 모여서 모든 자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면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인 자들이 그들의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각자의 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교회들, 가정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생각들로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

0: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중요한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약해져 갑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을 잃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들, 교회, 가정,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CCM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여러분, 기대는 소망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 소망과 인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546국에 7728번, 055-546에 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국에 9810번, 055-269에 9810번 장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 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감사합니다.
1: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독대학생 13,000여 명이 강원도 평창에 모여 캠퍼스와 세계를 향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선교단체 훈련 자원을 지역교회와 나누며 상생의 선교 생태계를 일구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026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40개 지구 330개 캠퍼스의 대학생들과 280여 명의 해외 참가자 등 총 1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교와 비전을 나누는 104개 부스 규모의 박람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내 캠퍼스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위한 선교 학교가 열려 다국적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장기적인 동반자로 포용하는 선교 대안을 공유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1,300여 명의 청년들은 전국 120여 개 지역교회와 연합해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년 캠프를 지원하는 도시 전도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올여름 26개국에 1,7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 사역의 불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구조와 구호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영국 기독교 매체 프리미어 크리스천 뉴스는 베네수엘라 교회 지도자들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돕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구호단체는 긴급 구호금 10만 유로를 지원하고 현지 교회들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생필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 교구의 파블로 페레스 주교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 속에서도 사람을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구호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도 예배당을 임시 쉼터로 개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정사고와 내부싸움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이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주축이 된 2026 프레시 컨퍼런스는 오랜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체질 개선에 성공한 국내 교회들의 목회 데이터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울 공항동 대성교회 전태균 목사는 부임 당시 재정사고로 10년째 이어지던 교인 간 고소고발을 수련회와 대화로 치유하고 현재는 교회 재정을 주변 미자립 교회와 지역 상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복된교회 박만호 목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소외된 선교 현장으로 재정의하고 당회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목양 체계로 개편해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신분을 넘어 직접 철강 회사와 의류 상인으로 일터에 뛰어든 김성규 목사의 자비량 선교 사례도 소개돼 청년들의 일상 일터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는 실천적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기득권과 성과주의 우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교회의 자원과 일상을 흘려보내는 목회적 성찰은 정체된 한국교회의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강한 상생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겨냥해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엊그제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5만 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킨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 사법당국이 옛 통일교회 해산 명령을 확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종교가 제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글 말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3도 선에 머무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치유와 기적을 강조하는 경고침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네.
4: 여보, 뭐 재밌는 기사라도 났어요?
3: 교조 이름 붙은 전기 매트에서 자면 병난다고 이 500명한테 이 31억을 가로챘단다.
4: 아우,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아유, 하긴 너무 간절하면 그거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3: 아니, 병 고쳐준다는 허황된 기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이단은 예전부터 있었어.
4: 그래요?
3: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5: 수찬아,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자.
4: 안나. 아이고, 수찬아 아버지, 큰 병원까지 다 돌아보셨다면서요. 아니, 원인도 모르고 계속 아프니까 아이고 억수로 속상하시겠네요.
5: 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가기로 했습니다.
4: 아이고, 그래요? 그 뭐 잘 됐긴 했는데, 그 혹시 신비한 능력의 박강도사라고 아세요?
5: 예?
4: 기도빨이 막 장난이 아니래요.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던데요.
5: 아, 진짜요? 그 어디입니까? 그분 계신 곳이?
6: 와주시옵소서. 덕수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영험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믿습니까?
5: 아멘! 우리 수찬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6: 아이의 병은 결국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가 치유되려면 참된 지도자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병원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얻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5: 예? 아,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6: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미쌉니까?
5: 아니, 이 메시아라니. 아,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6: 아이가 죽길 원하십니까?
5: 아, 아니, 그게 아니라.
7: 아빠.
5: 오, 수찬아.
7: 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요. 저 아저씨 너무 이상해.
6: 어, 저 귀신 들렸다. 아, 정수 씨,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아드님은 영원히.
4: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찬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3: 여보, 정신 차리라. 내다. 내 이름이 수찬이 아이가.
4: 아, 맞다 그렇죠.
3: 그때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당신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이가.
4: 아, 맞아요.
3: 하여간 아픈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인간들 단디 지켜봐야 된대.
2: 기적이나 치유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되기는 쉽지만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적만을 쫓는 신앙은 위험한 법이니까요.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8: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9: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0: 함께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자랑은 나쁜 건가? 뭔가를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는 게 나쁜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랑은 다 내려놓고 무조건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막 감춰져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또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자부심, 자랑 이런 건 신앙과 잘 어울리지 않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없을까? 무조건 자랑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바른 자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쁜 자랑과 좋은 자랑을 딱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23절과 24절이 딱 쌍을 이루어서 보여주는데요. 사실 같이 대비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뭇 그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은 자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자랑이란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게 어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거나 하여간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죠.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또 한국 문화가 좀 그러니까 대놓고는 자랑을 못해도 어떻습니까? 좋은 가방을 들고 오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각도가 달라지죠. 가방을 맨 각도가 달라집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괜히 한번 털어봅니다. 알아봐줬으면. 자랑의 마음이죠.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 자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와 하는 것보다는 멈칫하는 이유는 이 자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시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은근히 홀대하게 되고 무시할 때도 있고 차별할 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교만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자랑을 좀 터부시한다기, 금기시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자랑의 본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본능을 막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자랑한다고 할 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한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은 자랑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사실 예레미야서의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은요, 자랑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맥락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며 그 잘못한 것이 너희들을 어떤 상태에 지금 만들었고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다. 징계와 책망이었죠.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갑자기 자랑의 이야기 나옵니다. 즉 맥락을 놓고 살펴봤을 때 여기서는요 단지 우리 본능이 드러나는 자랑하냐 하지 않느냐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랑이란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랑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무조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자랑과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나쁜 자랑이 있고 좋은 자랑이 있다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자랑이 뭔가?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사랑하지 말라.
2: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은요 뒤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23장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면 하지 말아라는 것을 딱 가지고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혜, 용맹, 부의 우리 눈이 딱 고정이 돼요.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용맹함을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부자 되었다가 부를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와 용맹, 부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구한 게 뭡니까? 용맹,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분명히 부가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분명히 말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와 용맹과 부가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부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용맹을 버리라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지혜와 부와 용맹이 좀 안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방점은요, 지혜와 용맹과 부에 있지 않아요. 23절의 핵심은요, 그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용맹이 아니라 그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부함이 아니라 그의 부함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즉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자랑, 나쁜 자랑의 핵심은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24절을 통해서도 더욱 선명해져요. 같은 자랑인데 좋은 자랑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를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입니다. 보통 저런 문법의 방법을요,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상징할 때 흔히 저런 방법을 쓰거든요. 즉 여기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바라보면서 아, 사랑, 정의, 공의만 하면 되구나. 저것만 붙잡으면 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도 되는 좋은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23절과 24절의 핵심은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랑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좋은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적인 것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종교적으로 문제없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맞지 않고 자랑해서는 안 된 것도 있는 거죠. 나쁜 자랑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기예요. 예레미야서 맥락에서 보자면은요,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지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율법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면서 힘만, 무슨 일만 터지면 바벨론으로 쫓아갔다가 애굽으로 쫓아갔다가 암몬과 동맹 맺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같은 세속적인 지식,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진 경향성,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힘과 부를 탐닉할 때,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6절에서는요, 이 문제를 분명히 말합니다. 중심의 문제를. 26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저 선언이거든요. 할례는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구원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모든 안 좋은 것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징벌과 징계를 피해가야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해.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모든 자를 내가 벌할 거야. 이거는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를 구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세상의 자랑에게 누구나 좋아하는 것.

0: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쁜 자랑을 경계해야 하는 것, 즉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나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 부 이런 것들은 형태를 바꾼 채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지혜는 마찬가지, 뭐 처세와 같은 걸로 좀 바꿔서 사용해 볼까요? 용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소심하거나 남에게 끌려가기보다는 끌고 가길 바라고 남들의 말을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남들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용맹함에 대한 동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맹에 대한 동경이 사실은 권력욕이라든지 자리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런 출세에 대한 욕심이란 이런 것과 좀 결부가 되어지죠. 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를 얼마나 추구합니까? 2021년도에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기관에서 17개 나라의 19,000명의 사람들에게 성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14개 나라가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1위가요. 그 다음에 1개 나라가 건강이라고 말했고 1개 나라가 사회와 공동체가 내 삶의 목적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1개 나라가 당당하게 돈이라고 말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2위까지 펼쳐보면은요. 사실 여기에 있는 19개국 중에 17개 중에 거의 다가 2위 안에는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력이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비난받는 거는 가족이나 건강이나 사회 및 공동체를 뽑았던 비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핵심 가치가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이 만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흐름들과 가치관들과 도무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용맹, 권세 권력, 그 다음에 이런 뭐 자리, 이런 뭐 직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부에 대해서는 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상의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상의 핵심은요 경배와 경외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만족에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인 자연의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천둥의 신을 만들었을까요? 태양의 그 뜨거움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그 울렁거림과 갑자기 몰아다치는 폭풍과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천둥의 그 압도적인 소리와 변기의 그 빛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신을 만들었을까요? 숭배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마찬가지죠. 풍요와 번영의 신을 왜 만들어서 숭배합니까?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요. 나 번영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구별된 존재 너희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별될 것을. 이게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난 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0: 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병마를 위해서 돌아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요 좀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첫 걸음을 생각하면은요 항상 열 가지 재앙을 통한 엄청난 그 이적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을 막으시고 홍해를 건너주셨던 영광스러움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셨나요? 그림으로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지금 앞에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 색깔이요. 우리가 휴가 가서 보는 좋은 데 가서 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커먼 바다예요. 그 바다 위에서 백성들 200만 명이 바닷가에서 서서 그거 건너게 해달라고 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모여있는 200만 명이요. 거짓대예요.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비단 옷을 입고 나왔겠습니까? 완전 산거지들이에요. 물론 뭐 이것저것 들고 나왔으니 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어렵게 힘들게 다른 사람 도움 받으신 분들이 아무리 뭘 많이 들고 가도 그게 되게 부럽게 보이던가요? 아니죠.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쫓아오는 군대를 보십시오.

애국 군대입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화려한 전차를 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에서 그림이에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면요, 뒤에 황금들을 이기고 왔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요, 그 황금보다 더 찬란한 성이 아니에요. 건너가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어요. 햇빛 막을 만한 곳도 없어요. 완전 광야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가지 마라. 뒤로 가지 마라. 아니, 앞에 뭘 좀 보여주고 가지 마라고 하든지,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유대인들에게 지독한 영적인 트라우마, 컴플렉스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끊임없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눈을 뜨는 순간 마지막까지 내 눈에 비쳤던, 내 목숨을 위협했던 그 황금마차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좋았지. 저기가 힘이었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저 힘이지. 그 힘을 이기고 광야로 보내주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딱 감아버리면은요, 저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쟤들처럼 황금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쟤들처럼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이죠. 사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이요,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났구나 후회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거였어요.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성이 뭡니까? 성은 힘입니다. 성은 보호 본능이에요. 자랑입니다. 누가 더 높은 성을 쌓느냐가 그 사람의 권력을 보여주는 자랑인 거죠. 높은 위용을 갖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힘,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끝자락에는요, 이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의 자손, 계보, 셋의 계보. 그들이 어떻게 끝나죠? 성을 쌓으면서 끝났던 가인의 계보와 달리 셋의 계보는 뭐라고 말하면 끝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지혜와 용명과 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혜도 주시고 용맹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여건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로 돌려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성경의 창세기 6장대로 말씀하자면 내가 너희로 후회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본질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울어진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명철과 지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 같은 게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24절에 보시면 아는 것을 말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아는 것, 즉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다는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거나 머리에 새겨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그 외 책으로 연애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귀어보고 실제로 인격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사랑이 때로는 예측도 벗어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옳다 그르다고 말해서도 답할 수 없는 뭔가 미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체득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야다의 알미라는 것은 문장으로 적지 못한데, 왜 그런 거 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거, 이런 게 포함되는 알미, 야다의 알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에 도달했어,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어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참 가까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친해, 이런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실망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고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놀라운 전리품이 아닙니다. 전쟁을 주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 뜻대로 행했습니다라고 자랑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시작한 전쟁인데 전리품 바라보고 전리품을 취해서 전리품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

0: 버렸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인생의 폭풍우와 둔덕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고 무엇을 자랑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폭풍우와 둔덕도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탄탄대로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또 무언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거든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저는 바람,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지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0: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까지 저 말씀을 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요 직전에 마지막에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도 저 14장 30절의 첫 단어를 저는 파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이죠.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설교 드렸을 거예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파도 보고 막 빠져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파도 말하지 않아요. 바람이에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딱 가는데요, 파도가 치면서 여기는 머리카락을 여기 살짝 탁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나서 빠졌습니다. 잠깐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약간을 벗어나 바다로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삐뚤어짐으로 나아가는 순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산드는 바람조차도 놓칠 수 없어라고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우리 보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을 기뻐하시거든요.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아까 보셨던 말씀, 나를 아는 것,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고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다라고 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야다입니다. 부부는 참 묘한 것 같아요. 부부는 사실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싹 빼버리면 세상 남남 아닙니까?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습니까? 아무것도 안 섞였죠. 그런데요, 부부가, 남남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고 딱 맺어지는 순간요, 이 둘은요, 부모도 모르는 내 몸의 신체의 비밀을 다 아는 게 부부예요. 깊은 곳까지 아는 거죠. 부모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것을 부부는 알아요. 남편은 아내의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아내는 남편의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보지 말고 부부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나와서 당신 남편 오른쪽 엉덩이 점 있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관찰력이 대단하십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죠. 미친 거 아닙니까? 때려야죠. 너 그거 어떻게 하냐고, 네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왜 우상숭배 분노하실까요? 우리가 바람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게 이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절대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둘 사이는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만 끓이면 소태로 끓이던 아내가 드디어 간을 맞췄다. 옆집에게는 아무 자랑이 안 되는 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자랑할 게 되는 거예요. 맨날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제 얘기 같은데 맨날 소파에 드러누웠던 인간이 갑자기 쓰레기를 들고 나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합니다. 사랑해야죠. 정의를 가져야죠. 공의를 해야죠. 그런데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행해질 때가 얼마나

0: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알 수 있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 그 삶의 단계들과 삶의 모양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작은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자랑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자꾸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랑해야 된다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뭘 누리고 있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랑의 첫 번째 걸음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거 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딱 놓고요. 내게 지금 가지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씩 다 뺏긴다고 생각할 때요. 그게 괜찮으면 하나님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차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깨닫는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게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했다. 이거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좀 선명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즉 나는 내 안에서 세상은 죽었다. 근데 이게 나만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보니까 제 안에는 우리랑 같은 게 없네. 우리 속에서 죽은 자가 되었네. 이걸 세상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게 십자가를 내가 안에 모셨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주님을 자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딱 결합시키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곧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맞지 않는 것들을 살피고, 살핀 것을 버리고, 버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백, 우리의 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백, 진짜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새롭게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의지하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도록 애를 쓰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들, 붙잡아야 될 것들은 붙잡으시고, 버려야 될 것들은 미련 가지지 말고 버리십시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 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안현 목사입니다. 밖에는 비가 옵니다. 아침부터 계속 비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약해졌다 굵어졌다 비는 계속 오고 있네요. 오늘 이 방송 특별히 운전하며 듣고 계시는 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예전은 아주 오래전 중세시대쯤을 말하는데요. 그때에는 책이 주로 어디에서 나왔는 줄 아세요? 요즘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수도원에서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전부 옮겨 적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나오면 그걸 다 필사한다고 하잖아요.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한 줄 한 줄 손으로 옮겨 적다가 보면 빨리 끝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대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답니다. 자, 7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 또 새로운 첫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시작할 때 마음은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인 것 같아요. 거창한 다짐보다 성실하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충성스럽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7월의 첫날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 달 우리의 모토가 되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 단어를 성실로 정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한 주간, 아니 이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오늘은 문자로 성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성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힘 워십의 찬양, 오늘 첫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실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품이죠. 그렇다면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래서 약속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첫 찬양 그 고백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자의 주제 단어가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문자로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 보시면 어떠실까요?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성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제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어제는 6월 3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주제 단어가 결산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이제 6월 30일은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년을 결산한 의미에서 결산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난 거잖아요. 예. 결산은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오늘은 시작을 말하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오늘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루하루는 너무 귀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인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성실함이어야 하는 거죠. 자, 9507님이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셔서 성실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고 행복한 7월을 소망하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4802님도 우리 극동방송의 어플

홀로 들어오셔서 성실,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성실, 성실하게 우리 애청자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1548님 성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찬송가 487장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오늘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네, 154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찬송가죠. 함께 듣고 왔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십자가 뒤에 영광 온다. 아, 이 가사가 오늘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네요. 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며 분투하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제 단어를 성실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그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마땅하겠죠. 1968년 올림픽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탄자니아의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가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탈구가 된 거예요. 또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보통 심각한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의료진과 사람들이 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피가 나는데 붕대를 감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승한 사람이 들어오고 한 시간쯤 뒤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마라톤 경기는 다 끝났을 때 들어온 거죠.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뛰었냐? 지금 부상을 생각하면 뛰면 안 되는데 왜 뛰었냐?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의 조국 탄자니아의 우리 국민들은 저 5천 마일 밖에 저 먼 곳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발을 잘하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기를 끝마치라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렸습니다. 아, 감동적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완주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여행길도 완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빨리 1등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화려한 기록을 내는 것,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작은 넘어짐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주님의 관심은 내가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빠의 관심이고 마음이라면 여러분 달려야죠.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치신, 그래서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 아쿠아리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완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달립니다. 완주하기 위해서죠. 7063님 완주라고 성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단은 성실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성실,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십시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3님이 비가 와서 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비가 오니 쉴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바쁘고 힘들었는데 귀한 시간 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된 7월 한 달 되기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7월 한 달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223님 성실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 주 안에서 기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네, 성실. 오늘 또 4802님 완주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고 907님 예, 제 나눔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주영대디님 성실 남겨주셨고요. 네, 9507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찬양은 어두운 밤 쉬 대리니. 오랜만에 듣는 찬양 같습니다.

네, 907님의 신청해 주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이라는 주제 단어를 문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206님이 남겨주셨어요. 성실하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웬만해선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죠. 성실하면 아무개가 생각납니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성실하면 제가 생각납니다 하고 6206님이 남겨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칭찬받으셨어요.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후에는 아내에게 칭찬을 받으셨대요.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실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6206님, 야, 너무 멋지십니다. 최선을 다했으며 지금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야, 그 성실하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너무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삶의 성품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성실이란 주제를 함께 나누며 또 이런 귀한 나눔을 듣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4802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오늘은 찬송가 38장의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제가 배운 건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논에 벼를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제 논에 물을 고이게 하죠. 비가 와서 물이 고이는데 저는 뭐 농사의 문외한이니까 저는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벼에게 맞는 수위, 그 물 높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께서는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나가시는 거예요. 물이 거기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물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도록 배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 거죠.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안기 같은 거로 물을 계속 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열정, 지나친 무기력, 양쪽 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정한 수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7월 시작하며 내 영혼의 수위가 어디쯤인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한 달 나는 물을 퍼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바짝 메말라 갈라진 논바닥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물을 퍼넣어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해 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여행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제가 선곡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찬양들을 틀어드리다 보니 9507님의 고백처럼 옛 찬양, 예, 옛 찬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래된 찬양들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 오늘 귀에 쏙쏙 들려오는 그런 찬양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을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제와는 다른 완전한 새 사람, 우리 그렇게

보여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붙잡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시작한 거죠. 4802님이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씀에 먹지도 말라. 예, 저도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주셨고 네, 그래서 우린 잘 먹잖아요. 성실하게. 오늘도 맛있게 드셨죠? 혹시 시작의 부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막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오래 내가 하던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7월에 첫 문을 연 7월 1일 찬양여행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과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날마다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기도해라. 사랑하는 누구야,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정말 기도해라.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부에 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이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선택하는 거 말고 선택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선택하고 잡니까? 잠을 선택하고 잤으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죠. 아,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주일인데 좀 더 늦게 잘 거야. 이런 괘씸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선택, 잠을 자는 거는 잠자고 물 마시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흡을 선택하고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기도를 선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우리가 필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래요. 여러분, 찬송도 기도인 거 아세요?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럼 이 말은 다시 하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우린 고난이 생기면 기도하죠.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즐거울 때는 어떻죠? 하나님 잘 안 찾더라고요. 근데 이전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 같냐면요, 과거에는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을 당하면, 뭔가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것 같냐면요,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진짜 내가 도저히 힘들고 안 되면 기도해요. 근데 진짜 마치 오늘날 이 세대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위기예요. 정말 어떡하지? 너무 돕고 싶고 너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 빼고, 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 빼고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아플 때 아픈 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 때 힘든 걸 아는 것이 은혜. 그럴 때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냥 고아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오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뭘 물어보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너무 이것이 정말 문제인데도 물어보면 괜찮대요. 괜찮아요. 요즘 뭐 별로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괜찮다 말하십니까? 이대로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지 아세요? 부모가 돼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아파요. 아이가 지금 뭔가 마음적으로 아프든 뭐가 지금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면은 얘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얘가 입을 닫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아빠가 몰라요? 어린이 선생님도 알죠. 애들 보면, 아, 얘가 지금 뭐가 지금 힘든데, 뭐가 있는데 말을 안 해. 선생님한테 분명히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면 바로 도와주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그러면서 막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러지 않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저히 나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냥 그것을 그냥 옆으로 치부하고 어떤 하얀 천으로 덮어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지만 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발목이 되고 짐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나를 매일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0: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가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너무 간절히 지금 나와줘, 나 기도해야 돼. 아 맞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합시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내 기도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고 내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했던 어떤 수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기도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것이 뭔가 되게 좋아서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을 믿는 것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내 기준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나는 욕을 바라지만 내 기준에서 난 요만큼만 보기 때문에 욕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더 좋은 걸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에 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포천 주님교회 서계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공산당국에 발각되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투옥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땅 어딘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고 엘리야가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도 저 북한 땅 처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위기 중에라도 세상과 음부의 근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들어 엘리야를 먹이시던 하나님, 극심한 흉년에도 사라와 과부와 그 자녀를 먹이시던 하나님, 저들을 돌아보사 긴급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을 펴사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핏뿌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포천주님교회 서계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3화 3달러 50센트

0: 1905년경 시골 교회의 회의실. 몇몇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둥글게 앉아 회의를 하고 있다. 평소와 다르게 회의는 길어졌다. 부인 회관은 헌금 봉투 때문이었다.
1: 맞네요. 성도명도 다 맞고 헌금 총액 3달러 50센트. 부인의 이름으로 전도사님께 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2: 아, 저한테요? 부인 회장님 이름으로요?
1: 아니요, 아니요. 자, 보자. 둘, 다섯, 여섯. 한 대여섯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은 거예요.
2: 이 작은 시골교회에서 부인들이 어떻게 이 큰 돈을 모으죠? 가능한 일인가요?
1: 여기는 그 장터도 없는 동네라 부인들이 사실 돈 만지긴 쉽지 않은데.
2: 그런 남편분들한테 허락받고 모은 거군요.
1: 아니요. 이건 우리 부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모은 겁니다. 그 설명드리자면 긴데. 이거 암튼 이건 꼭 전도사님 생활비로만 쓰셔야 합니다. 자, 받으세요.
2: 아, 감사한데. 그래도 어떻게 모인 돈인지 연유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1: 하하. 이걸 원래는 쌀로 드렸어요.
2: 쌀이요?
1: 예.
0: 이장은 쌀을 모으게 된 연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시골 교회로 파송받은 젊은 전도자가 있었다.
3: 오시는 선교사님이 아주 젊은 분이라고 그러던데 이제서 스물 좀 넘었다던 것 같다는데.
4: 아, 젊은 분이면 큰 도시로 가고 싶을 텐데 이 촌구석으로 와서 어째?
5: 에휴, 걱정이다 걱정. 총각이면 당장 먹고 자는 것도 솔직 않을 텐데. 아, 그럼 어디서 지내는 거야?
3: 뭐 일단 교회 사랑채 싹 다 비우고 있어. 그냥 짐이 워낙 많아서 잘 곳이나 나오려나 모르겠어.
0: 젊은 전도자는 성실했다. 스스로 손빨래를 하고 교회 앞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수록 부인들의 걱정은 늘어만 갔다.
4: 아유, 저 고랑을 저렇게 파면 그 물이 안 빠질 텐데 이 반대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지?
5: 내가 가가지고 직접 나서서 해주기도 못하고. 아니, 빨래는 그냥 물에만 헹궈서 입는.

0: 받더라고.
1: 남자가 뭐 살림 제대로 해봤겠어? 그냥 냅둬.
2: 아,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3: 그치? 뭔가 다 어설퍼.
4: 어? 모친님들 안녕하세요.
2: 우리 만나 보네. 얼른 일하는 척해야죠.
4: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빨래 널기 딱 좋은 날씨.
0: 아이고, 해가 따뜻하네요.
1: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지내시면서 뭐 불편한 거 없어요?
4: 아, 없어요, 없어. 여기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최고예요.
1: 에이, 그래요. 아유, 그래 좋다니까 다행이네.
2: 아, 여긴 적당한 자매가 없어갖고 어떡해요?
1: 예? 왜 그런 말을 해?
2: 아니, 저 혹시나 박시나 그 약혼하신 분이나 그 만나는 분 있나 해서 묻는 거지. 혹시 있어요?
4: 아, 제가 신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1: 그렇구만. 그 밥은 어떻게 먹나 모르겠네.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죠?
4: 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 챙겨 먹습니다. 아, 아니,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1: 예, 예, 그래요. 속 안 좋으면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요.
4: 아, 예.
5: 그날 저녁. 점례는 반찬을 싸서 교회 사랑채에 가져다 놓고 나온다. 교회 안에는 부인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6: 오늘은 우리 집 반찬들 모아오기는 했어. 그러면 말순이 내가 내일 점심 괜찮지?
2: 아이고, 어제도 김치 덜어놔서 가져다 놨는데 입맛이나 맞으려나 모르겠네.
6: 그 맛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한 것도 잘 드시는 거 보면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재료 있는 거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가져다 줘요.
2: 아, 그래요. 어차피 음식은 매일 하니까.
1: 그래요. 나도 할 테니까 나는 그 내일 저녁에 들고 올게.
6: 할매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할게.
1: 에이, 나도 매일 음식을 하니까 그래요. 반찬은 조금씩 덜면 되지.
6: 그래요, 그럼. 내일 점심은 말순, 내일 저녁은 김할매.
1: 그래요, 그래요.
5: 그렇게 젊은 전도사의 밥은 부인들이 돌아가며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자식들 입에 넣을 음식도 간당간당한 마당에 귀한 쌀로 전도사 밥을 챙기려니 가족들의 눈치가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쌀통을 들여다본다.
2: 아휴, 이런 이 쌀이 얼마 안 남았네. 당장 식구들 먹을 것도 부족하겠는데 이거 어디서 구해오지?
6: 말순아, 그 혹시 쌀 좀 남은 거 있어?
2: 응? 아, 우리 집 쌀떡도 다 이게 비어가갖고 이거.
6: 그래요?
5: 말순과 점례는 서로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말없이 한숨 쉬는 두 사람. 그때 교회 마당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7: 뭐라? 아유, 대체 누가 여기다 이걸 놓은 거야?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4: 예, 무슨 일이시죠?
7: 아이고, 이거 누가 두고 갔는지 보셨어요?
4: 아니요, 저는 계속 안에 있어서.
7: 에? 아니,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계셨어요, 그럼? 다 참. 보세요. 누가 쌀을 이만큼이나 두고 갔습니다.
5: 소란 속에서 김할매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평소와 다르게 입을 앙 다물었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다.
2: 할매 설마?
1: 아이고, 조용히요. 모른 척이야 그냥.
2: 아니,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1: 아이, 뭐가 좋다고 떠들대. 내가 저 안짝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힘 딸려가고 못 들고 가겠더라고.
2: 아이, 할매 무심한 척 해놓고는 대단해 정말. 근데 그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거야?
1: 어디서 났긴, 다들 집에 하나씩들 있잖아.
2: 응?
6: 아, 그 쌀통 모양 그 설마.
1: 그리고 맞아, 성주 딴지.
5: 부인회 여인들은 경악한다. 성주 딴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귀한 쌀이었다. 조선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빌며 쌀 한 줌씩을 따로 떼어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 귀신에게 바쳤다.

0: 그렇게 모아둔 쌀이 방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1: 근데 저 할아버지가 뭐라 안 해요?
2: 아이 뭐 어차피 밥을 짓든 떡을 치든 내가 하는 거지 그 양반이 하겠어? 예수 믿고서 귀신한테 비는 건 죄라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밥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은 거기다가 그냥 모아뒀더라고.
3: 그러고 보니 우리 집도 그대로 있겠네.
1: 우리 집도
2: 예전에는 귀신밥이었지 이젠 그 밥을 주님의 종 드시라고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
0: 하지만 모두 기말매처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쌀이 아니었다. 누구는 남편이 반대했고 누구는 시어머니의 눈치에 쉽게 꺼낼 수가 없었다.
3: 할매, 그 단지 말이에요. 성주단지 맞아요?
2: 그럼, 오랫동안 여기 있었지. 아이고,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에 쌀을 덜어놓네. 응? 안 덜어놓으면 꼭 식구들이 탈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3: 응? 아, 근데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져다 준다고?
2: 밥할 때마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는 늘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주신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 교회로 가져가는 게 맞지. 여기 볼려?
0: 김할매는 항아리를 돌려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보여준다. 짙은 황토색 항아리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2: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표시요.
0: 그렇게 귀신을 섬기던 신주단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지가 됐고 귀신에게 바치던 쌀은 전도사의 하늘 양식이 됐다. 그렇게 조금씩 성미 제도가 알려져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일찍이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해 나갔다.
4: 3달러 50센트 정말 귀한 헌금이군요.
5: 예, 전도사님. 그러니까 꼭 하늘 양식 드릴 때 쓰세요. 알겠죠?
4: 예, 꼭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통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얼른 보고해야겠어요.
0: 지금은 시골 교회 등에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한국교회의 성미는 뿌리 깊은 토착적 신앙 전통이다. 성미에 대한 내용은 한국 초대교회의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들의 기억과 선교사 크렘의 선교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3화 3달러 50센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0: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떤 물건 가운데 겉으로 볼 때에는 참 그럴듯하고 또 다 있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또 김 빠진 맥주다. 먹어보지 않아서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김 빠진 맥주와 같다. 또 건전지 없는 리모컨 같고 엔진 없는 자동차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생명같이 여겨지는 그 핵심이 빠져 있으면요, 사실은 그저 고철덩어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그와 같은 상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한번 딱 쳐다보면 바울의 눈에는 다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을 흔히 들여다보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MRI 검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듯이 여러분,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가장 깊은 중심을 성령께서 살피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중심에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그 없는 것이 얼마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언변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고 대단한 헌신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을 보실 때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좀 아플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의 영적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를 볼 때에도요, 사람은 교회 건물을 보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예배드린 사람의 인원수를 보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의 중심을 보세요. 가정을 보실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그 가정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살펴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도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찾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호감이나 감정적인 그런 애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내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흘려보내고 있는 사랑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오래 다니게 되면 그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자기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하고 봉사도 익숙하고 직분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익숙해지면 사랑 없이도 움직여요. 사랑 없이도 움직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청산유수로 누구에게나 많은 말들을 해주는데, 근데 그 말에서 사랑의 온기를 느끼기 어려워요. 섬기기는 열심히 섬깁니다.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섬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섬기긴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맡겨진 일에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그 일은 해낼 수 있으니까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충성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포기장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운 말도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말도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그 상처를 누르게 되면 그럼 그 상처로 인해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나를 살리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똑같이 여기면서 그 말을 거부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물며 사랑이 없는 말은 여러분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영혼 없는 사랑 고백. 여러분, 그 고백 받고 감동하는 사람 있으세요? 무표정으로 그저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아, 저 사람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 너무 행복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영혼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기분이 더 나빠져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죠.

사랑이 없는 말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렵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했어요.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한번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멋지게 치는 징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구달 때 옆에서 막 징이 댕댕댕댕댕댕 계속 징을 치고 있고, 또 막 사물놀이 정말 멋지게 박자를 맞춰서 치는 그런 꽹과리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계속 칠 줄도 모르는데 그걸 옆에서 그냥 계속 나무젓가락으로 막 두드려가면서 있는 그런 꽹과리 소리는요, 완전히 시끄러운 소음이죠, 소음. 근데요, 오늘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그런 소리로 말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방언입니다. 어떤 방언이든,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든, 또는 그렇게 천사의 말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천사의 방언이든, 어떤 방언이든, 여러분 그 방언은요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능력의 말이고, 가장 유익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이고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도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같은 소음만 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음이라고 하는 건, 소음은요 귀를 열게 만들어요, 닫게 만들어요? 닫게 만들죠. 그 소음은요 시끄럽기 때문에 결국 귀를 닫게 만들어요. 근데요 귀만 닫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를 닫지만 이것이 한두 번 더 반복되면 그 소음을 내고 있는 대상자를 향해서는요 내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아유 저 시끄러운 인간 또 왔네. 그리고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상황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아무것도 내게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이 소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직면하게도 하셨지만 대부분 예수님은요 정죄하기보다 회개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어요. 상처입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을요 입술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입술의 언어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이라는 언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순간 우리는요 말을 멈춰야 돼요. 말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말을 멈추고요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제 말에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말은요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도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 영적인 능력들이 전부 다 무익해요. 내게도 무익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보는 사람, 그 영적인 능력을 맛보게 되는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뭘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알아맞히는 그런 걸까요?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알아맞히는 능력이 될까요? 점쟁이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능력이 뭡니까?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며 또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아,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딱 전해주면 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아서 막 답답할 때가 있었잖아요. 예언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요,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든지 설득력 있게 다 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앙이 정리되어 있고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이 가운데 산을 옮겨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산을 옮겨 타본 적은 있어도 내가 산을 옮겨본 적은 없잖아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적이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이 모든 영적인 능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능력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요, 사람을 놀라게는 할 수 있어도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요, 상대를 내가 이길 수는 있어도 사랑만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적이 일어나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기적이 주님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 기적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랑을요 대부분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순종의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베푸는 친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사랑,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결단이고 사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랑에 끝까지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성공, 사랑 없는 실력, 사랑 없는 열심이 우리의 인생에 만드는 것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 신기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사랑 없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지는 것은요 황무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살이 썩어가는 그 냄새로 인해서 코를 찌르게 됩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 흉측한 모습으로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요 온전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냄새가 나고 그렇게 가까이서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멀리 서서 말씀으로만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사람의 집에도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사랑으로 한 영혼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 사랑이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보다 먼저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사람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담기면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3절에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보통 희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희생도 그가 의무감으로 했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들이 전 재산을 팔았지만 얼마를 남겨두고 정말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며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거짓이 교회 안에 더 누룩처럼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취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또 3절에서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불의의 항거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요 그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사르는 고통과 희생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른다라고 한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크게 여기고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기억하려고 애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희생이라도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헌신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작은 헌신은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쓰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꾸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0: 가진 것은요 너무 작고 초라해서 은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은사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건네는 작은 인사, 사랑으로 하게 되는 그 한 번의 심방, 사랑으로 참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금, 사랑으로 하게 되는 이름 없는 그 봉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이 사랑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사랑이 담기면 작은 섬김도 생명을 살리고요 작은 눈물도 기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아멘,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기만 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열심히 목장에서 목자 목녀로 또 목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열심히 섬겨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도 전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풀리게 되고요 굳어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식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담기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떤 깊은 상처와 증오의 사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전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을 선언하고 포기를 선언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이야기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담기면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상처 입은 인생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품고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말에 사랑이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능력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헌신이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N 98.1, 메가헤르츠, 진주 FN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요.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아주 그냥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다 도전하기 아주 좋은 7월이 왔습니다. 도전하기 아주 좋은, 아 이제 더운 7월이 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전화 연결하고 막 선물 주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선물 달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련합니다. 자, 도전 찬양 생방송 중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도전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오실 텐데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해서 아무나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은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렇게 받아치면은 딩동댕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아시겠죠? 거기서 여보세요 하면은 제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학교 종이 이렇게 하면 바로 받아치면 됩니다. 뭐지? 깡깡.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토끼 그러면 상대방이 토끼야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서 부르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도전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도젓이라고 보냈네요. 6703번님 도전 두 글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후반기에도 좋은 방송 0317번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찬양,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새끼라를 사랑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도전이라고 이 시간에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제가 바로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역시 시작하자마자 도전하기 좋은 우리 7월 첫날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제가 할까요? 제가 오늘 좀 곡을 몇 개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걸로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은 거 어떤 걸로 할까? 예. 그리고 어떤 분으로 할까?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부르면은 앞부분 부르면 바로 그냥 받아서 부르시면 돼요.

0: 여보세요.
1: 지금은
0: 엘리야 때처럼.
1: 이야. 와우. 와, 이거 어려운 건데 한 번에 맞추시네요. 예?
0: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1: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0: 네, 맞아요.
1: 자, 운전 중인 분들은 정착 가능한 분만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정착 가능합니까? 예?
0: 정차요? 예. 네, 가능해요.
1: 지금 정차해 주십시오.
0: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 아니, 저랑 이제 계속 통화를 하려면 정차를 해야죠. 예.
0: 아, 예, 예. 네, 정차할게요.
1: 예. 예. 자.
0: 한 10초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1: 괜찮습니다. 10초. 괜찮습니다.
0: 10초 동안 다른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1: 10초 동안은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자, 네. 지금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정차가 가능한 분은 운전 중에 주셔도, 잠깐 정차했을 때 도전이라고 주셔도 좋지만, 정차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게 도전하고 저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빠르게 도전을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되셨나요?
0: 잠깐만요. 지금 신호를 받아서
1: 10초가 아닌 것 같은데.
0: 조금만 예? 네, 그러면 한 20초가 될 것 같은데. 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1: 예예. 예, 천천히. 안전이 중요하니까.
0: 네, 일단 하셔도 돼요.
1: 정차하셨나요?
0: 주차장에 들어.
1: 아, 주차장까지 들어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꺼주시고.
0: 아, 라디오가 울리나요?
1: 아니, 혹시나 해서.
0: 아, 네, 정차했어요.
1: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0: 서울이요.
1: 서울 어디?
0: 아, 서울 여기 강남구 자곡동이요.
1: 자곡동?
0: 네.
1: 예,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할까요?
0: 아니요, 가능해요.
1: 예, 어디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0: 네, 저는 여기 수서동에 있는 네. 수서교회에 다니는 이승미라고 합니다.
1: 이승미님, 혹시 교회에서 직분도 있으세요?
0: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오, 네. 자, 새끼라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0: 저희 아이들 아기 때부터 들었으니까 한 지금 5, 6년 된 것 같아요.
1: 5, 6년? 그러면은 네. 새끼라 5년 됐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들으셨네?
0: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틀어놓으셨어가지고.
1: 도전 찬양은 오늘 처음이세요?
0: 네.
1: 도전 찬양은 처음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자, 오늘 아무튼 잘 맞춰주셨고요. 예.
0: 네.
1: 5년이면은 지금 새끼라 처음부터 들으셨는데, 처음으로 오늘 문자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가끔 보내세요?
0: 처음이에요.
1: 처음이세요. 아니, 네. 5년 동안 어떻게 맨날 듣고만 계셨는데, 어떻게 문자 한 번도 안 보내셨어요?
0: 아니, 항상 들을 때마다 이제 방학이신 분들, 무교이신 분들 이것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퀴즈랑은 이 도전 퀴즈 이런 거는 잘 못 들으셨나 보구나.
0: 라디오를 맨날 듣는 건 아니고. 예.
1: 그래요. 네. 오늘 아무튼 잘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방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하고 제가 이제 도전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5년 동안 새끼라 들으시면서 한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생각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그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나 다녔다가 이제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1: 예.
0: 이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1: 예예.
0: 그때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1: 것 같아요. 아, 많이 울어요.
0: 저의 그 첫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나기도.

0: 하고.
1: 네네.
0: 어, 제 마음이 처음이랑은 또 많이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됐고.
1: 아,
0: 그리고
1: 그래요.
0: 이분들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1: 예.
0: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아유,
0: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아까 어머니 얘기 잠깐 하셨던가요? 어머니? 애들 얘기했던가?
0: 네, 엄마.
1: 엄마.
0: 엄마 얘기도 잠깐 했고 아이들 얘기도
1: 예, 했죠. 어머니도 교회 잘 다니시고 극동방송 들으시고요.
0: 그럼요.
1: 어, 그럼요. 지금 혹시 듣고 계실까요, 어머니가?
0: 아니요, 엄마 지금 머리를 하러 가셔가지고.
1: 아, 머리.
0: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
0: 네, 아쉽네요. 아.
1: 머리 하려면 우리 쌍문동에 그 미용실 가셔야 되는데 우리 쌍문동 미용실 항상 이 극동방송 들고 전도하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0: 아, 예.
1: 자, 우리 1541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0: 아니요, 막상 또 생각하려니까 없는데.
1: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아르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라라스팜에서 두부쉐이크, 루브르팔에서 주얼리, 한국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소곱창이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0: 네.
1: 예. 애들하고는 지금 없고 혼자 계시나요?
0: 네. 아이들은 있고.
1: 아, 아이들하고 같이 네. 있으면서 들을 때도 있군요.
0: 네. 그럼요. 아이들이 새끼나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1: 로고송을. 와. 네. 그렇구나. 오늘 있었던 얘기 엄마하고 애들한테 꼭 좀 해주시고 소곱창 애들하고 잘 네. 맛있게 드시고요.
0: 네.
1: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자.
0: 네,
1: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0: 엘리야
1: 때처럼 쭉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네 고맙습니다. 네.

달빛마을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대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때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셔야 되는데요. 도전 찬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는 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아까처럼 지금은 하면은 바로 거기서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하면은 선물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죠? 그렇죠? 자,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선물 받기가 유리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자, 도전.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자, 그냥 이분한테 해볼게요.

0: 자, 이번에 또 어떤 곡이 나올지. 자, 우리
1: 고객이 통화 중이야.
0: 통화 중.
1: 소리 후 소리샘으로
0: 주여 통화 중. 자, 다른 분. 네, 새끼라 시간에는 통화하면 안 돼요. 새끼라 시간에 통화하면 안 돼. 9625. 자, 갑니다. 신호 가요. 여보세요? 얘기를 안 하시네.
2: 네, 말씀하세요. 네.
0: 내게 강.
2: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0: 와. 할렐루야.
2: 와, 너무 감사해요.
0: 반갑습니다. 아, 저는 얘기를 안 하시길래 받은 건지 안 받은.
2: 본인 줄 알았어요.
0: 이 시간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셨어요?
2: 저 들으면서 지금 필사하고 있어요.
0: 아, 필사하고 있어요.
2: 네.
0: 보이스피싱 아니죠.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디에서 지금 필사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서울 암사동에 있고요.
0: 예.
2: 네. 섬기는 교회는
0: 예.
2: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입니다.
0: 천호동의 광성교회.
2: 네네.
0: 목소리가 왠지 권사님 같으십니다.
2: 와, 고맙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네.
0: 광성교회 권사님 이름도 밝히시나요? 네. 익명이신가요?
2: 아니요. 김서현 권사이고요.
0: 김서현 권사님.
2: 네네.
0: 우리 광성교회 분들 새끼라 많이 들으시나요?
2: 네, 많이 듣고 계시고요. 출연도 네. 하고 계시고. 예.
0: 누가 출연했을까요?
2: 우리 김유경 권사님이 작년인가 아마 방송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0: 새끼라예요?
2: 새끼라가 아니고요. 그 아침 방송에. 네네.
0: 와, 우리 그럼 광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2: 네, 그럴 거예요.
0: 우리 성도님한테
2: 네.
0: 나 방송 탔다고 지금 한번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마디 한번 하십시오. 예.
2: 아니, 저는 우리 딸한테 하고 싶어요.
0: 딸한테. 딸. 네. 자, 딸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2: 에스더야, 엄마 방송에 나왔네. 에스더 기도 덕분이야.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 출장가 나들 병욱이가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0: 그래요.
2: 네,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너무 방학을 오래 해서
0: 네네.
2: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구나. 브라질에 출장 갔는데 언제 와요?
2: 9일날 온다는 거예요.
0: 9일날? 네. 다행히 빨리 오네요.
2: 아니, 지금 오래됐어요. 한 20일? 네.
0: 이제 오면은
2: 네.
0: 자, 오늘 선물을 본인 거 네. 하나 브라질 우리 우와. 아들 거 하나 해가지고 아들 오면은 딱 네? 선물 주면서 방송에서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2: 네?
0: 통화를 한번 해야겠네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권사님부터 어떤 선물?
2: 저는요.
0: 네.
2: 그 예전에 건축 헌금 한다고 그래서 폐물을 전부 다 그 건축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0: 네, 예.
2: 주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니, 네? 이 주얼리하고 그 건축 헌금 낼 만한 그런 주얼리가 아닌데. 예.
2: 아, 그래도요.
0: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2: 예, 예 괜찮아요. 예.
0: 아무튼 주얼리.
2: 귀한 거죠. 방송에서
0: 야, 또 그렇게 또 건축 원금을 가지고 계신 또 그런 걸 들으셨구나. 네. 자, 주얼리. 네네. 아들은 뭐 드릴까요?
2: 글쎄요. 아들은 뭘 좋아할까요?
0: 아들은.
2: 우리 아들은 연어?
0: 연어. 알겠습니다. 네네. 아들 연어.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방송은?
2: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34인데
0: 예.
2: 33년째
0: 극동방송 팬.
2: 네네.
0: 와. 아들 어렸을 때부터.
2: 맞아요.
0: 아들은 지금 몇 년 방학이요?
2: 12년이요.
0: 아 네. 돌아오면은
2: 네.
0: 우리 잘 작전 짜가지고. 아들 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네. 하자고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권사님 감사하고 광성교회 네. 화이팅. 권사님 화이팅.
2: 네, 감사합니다.
0: 내게 강
2: 같은 평화.
0: 내게 강 같은 평화. 건강하세요,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연락 드리

0: 내게 강 같은 평화 호산나 싱어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수요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되고 선물 타가고 있어요. 혹시 교회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도전 가능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제가 무작정 전화를 드려서 앞부분 살짝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이 땡땡땡 하면은 정답인 거예요. 그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자 이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을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분 8577 8577 자 신호 갑니다. 앞부분 짧게 부를 거예요. 다른 곡 모든 것이
1: 다시 한 번 해주세요.
0: 모든 것이 엄청 쉬운 건데 아 뭐예요? 왜 끊으셨어? 아 끊어버리셨어요. 끊어진 것 같아.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쉬워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다른 분 9164 정차까지 하셨다는데 신호 갑니다.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 오, 전화 안 받네요. 아, 주여. 모든 것이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그만하세요.
1: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진짜 오셨네.
0: 잠깐만. 끝번호가 네. 지금 몇 번이었죠?
1: 9164요.
0: 아, 9164. 9164. 어디세요?
1: 대구요.
0: 대구?
1: 네.
0: 지금 운전하시다가 정차하셨나요?
1: 아니, 집에 들어왔어요.
0: 아, 집에 벌써 들어왔습니까?
1: 예, 네, 빨래 들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아, 063이어가지고.
0: 행동이 엄청 빠르시네요. 아까 정차 중이었는데 벌써 집에 들어왔고 빨래를 또 널고 있어요?
1: 예.
0: 자, 새끼라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1: 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0: 3년 됐습니까?
1: 예. 네. 3년.
0: 와, 오래되셨네, 그래도.
1: 예. 네.
0: 이게 새끼라 전국 방송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아.
1: 예, 예.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디 귀에 누구신지. 익명도 대구, 괜찮고, 밝혀도 괜찮고.
1: 대구 목자교회라고 있거든요?
0: 예.
1: 거기에.

0: 예.
1: 저기 대구 서변동의 목자교회 박미경 권사입니다.
0: 박미경 권사님.
1: 네네.
0: 야, 권사님이셨구나.
1: 네.
0: 목소리 힘이 있으십니다. 예.
1: 아,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전도 특공대 수요일 날
0: 예.
1: 모임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0: 야, 어쩐지 힘이 있어요. 특공대셨구나, 특공대.
1: 예, 저희는 특공대예요.
0: 야, 수요일마다 전도하세요?
1: 예.
0: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전도해
1: 매일 그냥
0: 주셔서.
1: 하지만
0: 네.
1: 수요일은 목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0: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1: 예,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부목사님하고 모여서.
0: 그렇구나. 목자교회 어떻게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나요?
1: 네, 우리 목사님은 대구 극동방송에서
0: 예.
1: 11시에 소망의 기도도 나오셨었고,
0: 그렇구나.
1: 예.
0: 자, 우리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우리 목사님은 전도의 사명을 받으셨고요.
0: 네네.
1: 1천 번제 네번 했거든요. 4천
0: 오,
1: 번제 하셨는데,
0: 예.
1: 건축을 두번 하셨고,
0: 예.
1: 하여튼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0: 예. 대구
1: 예,
0: 극동방 소망이도
1: 그러게요.
0: 하시고, 성함이?
1: 박기준 목사님이십니다.
0: 박지준 목사님.
1: 예.
0: 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응?
1: 글쎄요, 이 시간에는 잘 모르겠어요.
0: 자, 우리 9164.
1: 오전에는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0: 예? 어디서요?
1: 오전에는 좀
0: 오전에는,
1: 많이, 예, 소망
0: 아,
1: 기도 때는 보니까 많이 들으시는 것
0: 오후에도
1: 같은데.
0: 좀 많이 좀 들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1: 예, 제가 홍보 좀 할게요.
0: 예,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 선물.
1: 아, 저는 선물,
0: 예.
1: 아, 저기 뭐지? 혹, 연어인가?
0: 알겠습니다. 연어.
1: 예.
0: 연어. 연어 드리고, 제가
1: 네.
0: 커피를
1: 예.
0: 좀 드릴 테니까,
1: 네네.
0: 우리 전도 특공대하고 시원하게 좀 드시면 좋겠네, 목사님하고.
1: 정말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우리 뭐 전도 특공대 30명은 다 여기 들으라, 책기라 들으라고
0: 어유,
1: 하세요. 그리고
0: 그래요, 그래요.
1: 저희가 방학 중인 사람들 많거든요.
0: 어, 그래요.
1: 예, 네, 그래서 저 신랑 가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0: 30명이나 됩니까?
1: 예.
0: 그러면은 제가 더치 커피 하나 드리고 드립 커피 하나 또 드려야겠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와, 커피 다 풀어가지고 우리 전도하는데, 예, 우리,
1: 예.
0: 대구의
1: 아, 그리고 저
0: 목자교회 전도하는데, 예, 꼭 좀.
1: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14년 만에 등록을 해갖고
0: 진짜요?
1: 장사가 나가지고, 예.
0: 등록을 했어요?
1: 예.
0: 안 나가다가?
1: 아니, 아예 초신자죠.
0: 초신자, 최근에 전도했어요, 남편을?
1: 그동안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0: 이야.
1: 사모님도 같이 기도해주셨는데,
0: 예.
1: 일곱 번째 나와가지고 등록했어요.
0: 와, 할렐루야네.
1: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일곱 번만 나오면 무조건 등록한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 예언이 적중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예,
0: 너무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연어 우리
1: 예.
0: 남편하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1: 새끼가 너무
0: 도전에
1: 좋아해요, 진짜.
0: 감사합니다. 예.
1: 네.
0: 계속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은혜라는 찬양도 도전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3시 28분이네요. 도전 찬양 셋계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의

0: 수신 문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선택해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전화드립니다.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열렬히 환영입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서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방학 아니신 분도 도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오,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자, 방학생 도전. 어두운 어두운
1: 잘 모르겠어요.
0: 자, 조금만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1: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제가 방학생이니까 한 다른 곡 한 번 더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1: 잘 모르겠어요.
0: 아이고 혹시 몇 년 방학이세요?
1: 아, 코로나 이후로.
0: 아, 코로나 이후인데 이 두 곡을 모르시면, 아, 안타까운데.
1: 예.
0: 아유, 아무튼 제가, 우리가 이제 룰은 룰이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5년 방학인데 이걸 모르시면 이거 참 안 되는데. 자, 다음 분. 자, 다음 분입니다. 9415.
2: 여보세요.
0: 어두운
2: 캄캄한 밤에
0: 우네 울어. 다시 좀 저 좀 어두운
2: 밤에 캄캄한 밤에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2: 네.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지금 주차했어요.
0: 주차했어요?
2: 네.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저는 지금 양평 사는데 지금 친구들 만나러 아산에 왔어요.
0: 아산에 왔어요. 혼자?
2: 네. 네, 지금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인데.
0: 혼자 차 안에 계십니까?
2: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몇 년 방학?
2: 오래됐어요.
0: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막 드나 봐요?
2: 저는 이거를 처음 듣거든요.
0: 오늘 처음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2: 아니, 이제 가는데 운전하는데 제가 원래 클래식 음악 쪽을 듣는데 자꾸 이게 그 지역이 바뀌면서
0: 예, 예.
2: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운전 중이니까 그것도 그걸 못 했고.
0: 예.
2: 근데 막 계속 이제 운전 중에 이제 모두 계속 변경을 시키는데.
0: 네.
2: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극동방송이.
0: 예.
2: 그리고 이제 또 못 건드리고.
0: 예?
2: 계속.
0: 네.
2: 그러니까 또 바꾼 수는 없고.
0: 아, 그냥 딱 거기 계속 들으셨구나.
2: 퀴즈를 한다고 막 그러는데.
0: 예.
2: 저는 이게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한
0: 학교종이 땡땡땡 막 도전하라고 그러고
2: 하시고 다른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맞출 수가 없겠다. 왜냐면 제가 오래됐으니까
0: 네.
2: 옛날 곡이면 몰라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어떤 남자분이 그걸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더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0: 예.
2: 그거 이제

0: 신청을 하려고 번호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좀 아까 바로 직전에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 다시.
1: 샵 1069번.
0: 네네. 다시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도전해서.
1: 참 신기하네.
0: 하자마자 네, 이렇게
1: 하자마자 해서. 전화가 왔죠. 지금 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쓰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었고
0: 네, 네.
1: 퀴즈인 줄 알았는데 뭐 도전 보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냈는데 지금 전화를 받았네요. 네. 몇 년 방학인지 생각 안 날 정도로 오래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나요?
0: 15년.
1: 15년. 15년 동안 극동 방송 모르셨어요?
0: 극동 방송은 아는데 알지만.
1: 알지만 뭐, 들어본지 못했고.
0: 네, 라디오 이런 거 잘 안 들어서 잘 모르고.
1: 지금 아나산인데 원래 사시는 곳이 양평.
0: 네네, 양평. 양평에 살고.
1: 근데 오늘 딱 받자마자 왜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금, 그냥 찬양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예. 이렇게 하는데.
1: 예.
0: 계속, 근데 그 지금, 정말, 그냥 퀴즈인데, 그냥 노래 맞추는 건데.
1: 예.
0: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무슨 뭐 말씀도 아니고 무슨 찬양이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퀴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귀담아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 그냥 계속 은혜가 되는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직전에 그 찬양은
1: 네네.
0: 그 옛날 10년 전에 들었던
1: 네네.
0: 만들었 그때는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1: 예.
0: 은혜가 되는 정말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제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실은 가는 길 지금 그냥
1: 네네네.
0: 예.
1: 그러다가 한번 지금 정차 딱 하고 문자 보내본
0: 네,
1: 거예요?
0: 네 하고 뭐 예. 되거나 말거나 해보자
1: 진짜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9415번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을까요? 오늘 딱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경기권에서 아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채널이 바뀌다가 갑자기 아마 지금 대전극동방송 93.3이 맞춰졌을 거예요. 아산이면.
0: 네. 대전, 뭐 대전으로 넘어오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
1: 원래 그 채널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 클래식이었거나 뭐 이랬는데 지금 극동방송이 맞춰졌고 처음 문을 들었고 15년 방학에 아니 실로암을 제가 맞추라고 했는데 이걸 울면서 맞추신 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대부분 신나게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9415번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훅 들어가시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9415번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0: 너무 속상했던 게
1: 네.
0: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다녔던 교회에서
1: 예.
0: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1: 예.
0: 네, 목사님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1: 예.
0: 정말 저로서는 그 두 분 목사님을 다 정말 존경했고 잘 모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1: 네네.
0: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따로 들어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1: 네.
0: 그게 너무 깊게 상처가 돼서
1: 네네.
0: 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교회는 다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너무 속상했는데
1: 아이고, 그렇구나. 예. 참.
0: 저도 좀 아까 이제 예. 그 멘트 중에
1: 예.
0: 아,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뭘 하세요? 뭐 이렇게 도전하시라고 자꾸 그래서
1: 예.
0: 아니 여기 극동방송은 뭐 기독교 방송 아닌가? 근데 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나? 뭐 이제 막
1: 9415번님 같은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늘 신기해하면서 듣습니다. 진행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9415번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9415번님을 위한 도전 찬양입니다. 예? 아세요? 9415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에요. 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고 아산으로 옮기다가 이 도전 찬양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를 따라서 내가 이제는 15년을 끝

끝내고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지만 사랑의 하나님,

0: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자, 우리 9415번님, 네. 오늘 이 눈물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조금씩 만나는 과정이고 마음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딱 결심, 결단의 기도 드렸잖아요.
1: 네.
0: 그 교회를 가든지,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을 1대1로 이번 주부터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네네.
0: 오늘 이 순간 꼭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제가 다시 또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 테니까.
1: 네.
0: 왜, 왜 갑자기 웃으세요?
1: 아니, 관리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0: 관리 들어가야죠. 끝까지 갑니다, 관리가.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닐 때까지. 다녀도 계속 관리. 쭉쭉 갑니다. 자, 선물도 가요, 근데, 선물. 아까 그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아니, 선물은, 네, 괜찮습니다.
0: 아유, 아니요.
1: 뭐 기억나지도 않아요.
0: 기억나지도 않아요? 모르겠고. 자, 그럼 제가 빨리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1: 아니, 그냥 아무거나.
0: 아무거나.
1: 네네.
0: 아무거나 좋은 네, 걸로 제가.
1: 네. 네.
0: 딱 선택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기쁨의 눈물, 예. 또 웃음으로 끝내니까 좋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곡이 옛날에 불렀던 곡이잖아요. 어떻게
1: 네,
0: 부르죠?
1: 네, 그렇죠.
0: 어두운 밤에, 그 다음에.
1: 캄캄한
0: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자, 이번 주에 꼭 예배 도전하십시오. 1대1 네. 만남 도전하십시오. 알겠죠?
1: 네.
0: 자,
1: 네,
0: 도전 네, 찬양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415번님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다시 눌러야겠네.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 자, 마지막 도전자. 자, 찬양 도전 찬양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방학생이에요, 또. 마지막 방학생. 도전해 주셨던 1250번님.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여보세요?
1: 네.
0: 계시죠?
1: 네.
0: 예. 예수 사랑.
1: 예수 사랑.
0: 그 다음이 뭐예요?
1: 강미마사.
0: 하, 쉬운 건데, 주여.
1: 네.
0: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예수 사랑.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0: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1: 네.
0: 하, 이거 못 맞추시면 정말 맞추라고 드리는 건데. 자, 자. 어, 다른 분. 네. 얼른. 한 번 더. 생방송 때는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자, 1561 마지막 1561번. 예수 사랑.
2: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2: 하시면 저 여보세요?
0: 네?
2: 네? 여보세요? 아, 제가 방송 뒷부분을 못 듣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0: 예수 사랑.
2: 사랑하심을.
0: 그 다음에.
2: 성경에서 쓰였네.
0: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방학생
2: 아,
0: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교회 방학생?
2: 네?
0: 교회 방학생?
2: 네네.
0: 몇 년 방학?
2: 저희 그 거의 한 15년?
0: 15년. 저희라는 거는 지금 본인도 교회 안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다녀요?
2: 10년? 아, 네. 저는 네, 안 다닌 지 꽤 됐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최근 좀 나가셨어요.
0: 옆에 있는 분은 근데 누구예요?
2: 어머니요.
0: 아, 어머니도 방학인데 최근에 몇 번 나갔다. 본인은 15년 네. 안 다니고 있고.
2: 네, 몇 년 전에 나갔었어요.
0: 몇 년 전에 나갔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운전 중입니까?
2: 아, 네. 아까 방송 듣다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 보내고.
0: 지금 그러니까 운전 중이에요?
2: 네.
0: 정차
2: 아니요,
0: 안 돼요?
2: 멈췄어요. 네,
0: 정차했어요?
2: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저희 평택이요.
0: 평택. 아, 자, 아, 이게 시간이 없는데,
2: 네.
0: 어떤 방송인 줄 아시죠?
2: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
2: 네네.
0: 1561번님, 어머니하고, 이번 네. 주부터 꼭 가셔야 돼요.
2: 아, 네.
0: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2: 네.
0: 저하고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0: 지금 엄마랑 같이.
2: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도전해 주시

아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막 울면서 눈물로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오묘하죠? 그쵸? 신기합니다. 참이 극동방송 새끼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한번 도전자.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0: 주셔서 우리 감사하고
1: 네.
0: 우리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꼭 교회 가야 돼요.
1: 네.
0: 방송
1: 감사합니다.
0: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 김인수도 불러가요. 고맙습니다.
2: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3: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화 울던 깨우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게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2: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판을 뒤집는 한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 강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이 강가에 오늘도 사람들은 물밀듯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도, 뉴스도, 기록된 글자도 없던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시대의 가치관으로 또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의존하던 시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입을 통해 시대의 뉴스를 듣고 싶어 강가로 몰려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던 대답과 다른 이 말에 조금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시대의 방향이 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 앞에 너무나 촌동네에서 온 듯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동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옆에서 가장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삼게 돼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헐레벌떡 어딘가를 달려가지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가장 친구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나사렛? 나사렛? 웃기지 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 나다나엘은 지금 엄청난 지역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나다나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록 요세푸스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60개의 도시와 마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엄연히 있는 동네인데도 대놓고 사람들은 동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들이 아예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전도법이죠. 빌립의 좋은 전도법. 야,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야, 됐고 네가 직접 와서 봐. 이 한마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같이 예배합시다.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뭘 뭐 성경을 설명하고 내가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뭐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했던 방식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봐. 우리 꿈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이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직 편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그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해서 어찌 보면 약간 속아 넘어간 것 같은 친구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환영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당신 성격은 까칠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첫마디에 자기의 성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떨해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당시에 굉장한 율법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그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다나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촌동네 무식한 사이비가 나온 줄 알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저분의 진짜 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던 중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냉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뜨거운 고백과 함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처럼 편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대학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요. 카톡방에서 떠도는 몇 줄의 소문, 누군가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눈치도 빠른 거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편견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제일 위험해. 무당 앞에 가면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편견이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 와인 대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와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준 그 와인에 대해서 심사평이 이랬어요. 자두향이 나고 풍부한 산미에 복합적인 최고의 와인이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제보에 주최 측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안겨준 이 와인이 벨기에에 가면 우리 돈

500원으로 누구든지 살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벨기에 사람이 싸구려 이 3,500원짜리 와인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최고급 양조장 출신이라고 가짜 스펙을 지원해서 소위 짝퉁 명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최고급 라벨이라는 편견 하나를 더 씌우자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그들의 미각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더래요. 단편적 정보 하나로 지레 짐작하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보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모임 출신, 심지어 그 사람의 외모 등의 조건이 결코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한 기업의 전문 이사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수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 자기의 직책은 과장이었고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부서에 딱한 자리뿐인 팀장 자리를 놓고 자기와 피 터지게 다투는 라이벌이 있었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는 딱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기필코 저놈을 밟고 1등이 되어야 한다. 이 경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직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으로 상대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더래요. 괜히 그 사람이 미움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도 하고 회의 때 조금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실력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어느 날 회사에 사활이 걸린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이 철천지 원수 두 사람에게 한 팀이 되어서 해내라고 맡겨진 거예요. 평상시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이 라이벌과 부딪히며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두 사람은 회의 때마다 물고 뜯고 시비를 걸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라고 주었는데 라이벌과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의 효율성은 생기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나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혼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매서운 감동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기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느냐? 네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가 그 사람을 1등 되게 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 앞에 발버둥 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그 라이벌에게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 경쟁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그 라이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첫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잘 돕고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그 라이벌의 생각에 맞추면서 자기는 옆에서 살 붙이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 라이벌은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더 큰 수렁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경계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이 통하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회사 창사 이래 최고의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지금 아직도 현직 임원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져주니까 그 한 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이겼든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든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긴다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더라도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이기는 인생이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수, 경쟁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0: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한 수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판을, 내 인생을 뒤집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한 수로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수요일 진행의 장원양국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세계의 대통령 중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7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덕분에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하늘과 땅을 볼 때도 물을 마시면서도 심지어는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돈비식의 감사의 노래를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돈 비스 있고 감사의 노래를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황지혜의 곡 감사해, 광명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감사해요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큰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현재 일에 감사하라. 3. 자신의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웃의 일에 감사하라. 4. 도움받는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도움 줄 수 있음을 감사하라. 5. 좋은 일이 주어진 것보다는 나쁜 일을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하라. 6. 일이 힘듦보다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감사하라. 7.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짐을 감사하라. 감사를 증가시키는 7가지 방법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실천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늘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리톤 최현수가 존 윈버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찬송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공헌해 주심도 감사한데 직장도 사업도 생업에 종사하여 먹고 입고 쓰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이 나타나는 복을 받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강박 같은 게 있으신가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꼭 짝수로 맞춰야 하거나 아니면 10, 12, 14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면 괜히 신경 쓰이는 분. 제가 약간 그런 편인데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잘 들리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13이든 17이든 전혀 상관없이 듣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작은 기준들이 사람마다 참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이 조금만 삐뚤어져 있어도 바로 정리해야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는 휴대폰 알림이 하나만 남아있어도 바로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 음료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편안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자기만의 적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래요. 내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관계는 내 기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나의 기준으로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진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볼륨은 달라도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1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로 출발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강박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편입니다. 볼륨도 제 차에는 항상 그 통화 볼륨은 12에 맞춰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이런 뭐 음악을 듣는 찬양을 듣는 이런 볼륨들은 한 8, 9 정도에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정리와 깔끔한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속옷이나 뭐 옷 같은 이런 의류들을 각을 맞춰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접어서 넣어놓는다든지 수건이나 양말을 그렇게 넣어놓는다든지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볼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의 은혜 오늘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은혜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기프티콘 미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부 5시 땡, 2부 6시 땡 했을 때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 처음 문자 남겨요, 처음 댓글 남겨요 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새싹 문자 보내시는 분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시 땡, 6시 땡. 이번 주에 받으신 분들, 이번 주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받으실 순 없고요. 5시 땡, 6시 땡, 그리고 새싹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가장 먼저 문자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확인을 해봤더니 와, 진짜 5시 땡땡분 땡땡초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 01초도 있고 02초도 있었는데 땡땡분 땡땡초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8720님. 어제는 010 땡땡땡6 8720 요분께서 어제 2부에 제 기억으로는 받아가셨고요. 오늘은 010 땡땡땡2 8720님께서 은혜라고 땡땡분 땡땡초에 가장 먼저 남겨주셨습니다. 1부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 8720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4833님도 샬롬 미니피디님 하시면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평년보다 무려 18일이나 늦은 지각장마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장마가 오기 전까지 날은 좀 더웠는데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바람이 시원하고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피디님은 어떤 날씨가 좋으세요? 저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약간 흐린 날씨가 좋습니다. 그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청 찬양으로 예람 워십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찬양 오늘 한번 제가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나가서 돌아다니기가 살짝 찝찝한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제주도에 가서

있을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LP 카페, 아 여러분 LP 카페 가보셨나요? 예, LP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이렇게 음악을 좀 들으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비 오는 날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뭐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약간 좀 가을 날씨 그리고 봄 날씨 이런 날씨들, 가을 날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아, 2308님, 그리고 9507님, 9250님, 은혜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720님은 7월 첫 달입니다. 아, 부산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리는 비가 시원해서 좋습니다. 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9507님, 약통이 가지런히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이런 약통들도 가지런히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아,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강박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까요? 예. 이런 뭐 정리를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나갑니다.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오늘은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2299님께서 추천해주신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2299님께서 추천해주신 문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 왕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10명의 왕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 성경. 10명의 왕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 성경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명의 왕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 성경 어딘지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833님 빵빵분 몇 초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빵빵분 01초였습니다. 1초 차이. 예, 01초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그리고 넌센스 퀴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156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라이브 코인 찬양방 때 나누지 못했던 아쉬운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수요일에 2299님께서 추천해 주신 문제인데요. 이 성경은 모두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막 벌떡 일어났다고도 하는데, 특히나 10명의 왕을 벌떡 일어나게 했던 이 성경, 10명의 왕이 기상했대요. 예, 10명의 왕이 기상했대요. 기상. 10명의 왕이 기상했대요. 아, 다 드렸다. 다 드렸어. 예. 정답은 네 글자고요. 예, 정답은 네 글자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명의 왕이 기상한 성경, 10명의 왕이 기상한 성경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0720님, 9507님, 4833870님 모두 은혜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1967-2534님도 은혜 하시면서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네 글자예요. 정답 네 글자. 아, 세 글자만 보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 정답은 네 글자까지 보내주셔야 되고요. 예, 세 글자는 오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36님, 안녕하세요. 출퇴근길을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아침 준비하면서 틀어놓던 창원 극동방송을 와, 커서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주일 교회 가면서 듣던 방송 주일학교도 재밌었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머니와 자녀분까지 대를 이어서 우리 창원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5836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1124님도 10명의 왕이 바로 일어서는 요거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8851님 문제 멋져요 하면서 정답 남겨주셨고요. 2299님 혹시 오늘 듣고 계십니까? 예, 문제 멋지다고 칭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예, 1967님 미니PD님 제 스타일이에요. 각을 지어 정리하신다니. 제자리 정리 안 하는 박씨들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는 1인입니다. 아, 우리 1967님과 함께 사시는 박씨들, 예, 박씨님들 듣고 계십니까? 네. 아, 그런데 요게 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에게도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면 또 이게 좀 싸움이 된대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강요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예, 제 거는 제가 그냥 각 맞춰서 개고, 아, 그분 거는 그분께서 알아서 예, 정리를 하는 편이죠. 네, 예, 절대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본인만 뭐 스트레스 이렇게 조금씩 받으시고. 4188님도 은혜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4420님께서 오늘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아, 그리고 교회와 숙소까지 다녀오셨는데, 아, 두 곳의 교회에서는 몸만 오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숙소는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을 정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였나요? 우리 4420님께서 제주 단기 선교 관련해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2부 막바지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막바지에 제가 들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627님. 은혜 보내주시면서 회사 마치고 수요 저녁 예배 가려고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 찬양 제가 오늘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은혜 우리 출석단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넌센스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째 애청자라고 하시는 우리 공구 이사님도 출석단어 남겨주셨네요. 자, 이어서 찬양 한곡더 들어보죠. 앞서 4833님께서 신청해주신 예람 워십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합니다.

2년째 청자입니다. 거제도에서 김대우 성도 올림이라고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고요. 우리 3743님도 은혜 헬스장에서 살포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은혜 그리고 넌센스 퀴즈 정답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라모얼 10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예라모얼 10이 편집이 항상, 편집이라네요. 편곡이 항상 상큼발랄한 이런 편곡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예라모얼 10의 찬양들도 종종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그리고 넌센스 퀴즈 정답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8007님께서 정답, 텐킹 스탠드업! 이렇게. 아, 미국인가요? 예, 텐킹 스탠드업! 예,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아침에만 좀 들었었는데 남다른 목소리로 들으니 은혜가 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3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남다른 목소리 그런가요? 예, 남다른 목소리.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남다른 목소리로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1832님도 은혜 정답 보내주시면서 운전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운전 멈추셨을 때 보내셔야 됩니다. 예, 위험해요. 정차를 꼭 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720님께서는 그분이라고 하지 말고 제 아내라고 하면 존중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예, 저도 살짝 부끄러워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5446님 은희 은희 누구죠? 예, 은희 씨 예, 듣고 계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은희 씨 듣고 계신가요? 오사사룡님께서 애타게 부르십니다. 은희를 잘못 부르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아, 계속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어제 9558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이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잠시 후 서문학교의 배성현 목사님 말씀 듣고 저희는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난임센터 권황 원장님을 모시고 누가의 처방전 만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궁금하신 사항들 임신이나 난임이나 불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마구마구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그 고민들 그리고 궁금한 점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아월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들으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모세의 기도 중에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15절인데요. 이 기도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키죠 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던 장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기였고 참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병행을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음식, 풍요로운 삶도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름에 이 행사를 할 때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이 여름 행사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행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이곳에 예배를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가 참 귀한데 이 기도를 막는 방해물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진짜 기도를 막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들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기도의 방해물입니다. 기도의 방해물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마음 자체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이 32장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출애굽을 하죠.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되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리더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40일이 지났어요.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막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중동지대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 그게 참 인생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늘 봤던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금, 은, 폐물을 얻었거든요. 옷도 이제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에 써야 될 그 은, 금은 폐물을 다 넣어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섬길 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보면 막 춤추며 뛰어 놀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를 지나가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참 살기 좋은 땅으로 잘 인도해 줄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해줄 뭔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한번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세요. 무엇인가가 잘 안 될 때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허전해 느껴져요. 허전하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세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내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실망되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원망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는 금송아지 우상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셔야 돼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0: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뭐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한 것이 오늘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가나안 땅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로 너희들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헵 사람과 브리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도 이기게 해줄게. 천사를 보내줄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라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든지 나를 붙들든지.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어.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 죄가 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 폐물 떼어냈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슬퍼했어요. 이 준엄한 말씀이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니 가나안을 주겠다는데 먹고 살 길 열어주겠다는데 왜 백성들이 슬퍼합니까?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들에게는 슬픔이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송아지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보게 된 것이죠. 회개합니다. 각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방해물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 너희들도 함께 못 갈 거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각성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은혜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구나. 그 집착하고 그거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그거 있으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은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0: 모세가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출 때 모세가 한 행동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러 가요.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왔을 때 내가 영적인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은 이게 사는 길이 열려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텐트를 하나 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밖에 멀리 떠난 곳에 텐트를 하나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경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텐트를 걷고 또 행군하고 그렇게 이제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진영과 멀리 떠나게 한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는 한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회막, 만남의 장소예요. 이런 만남의 장소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에 쳐서 이런 백성들이 만약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초소를 멀리 떠나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다 짐박과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기도는 전능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아름다운

0: 위기는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더라. 8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았더라. 참 모세가 기도하러 가니까 백성들이 물었겠죠. 아, 모세가 어디 가지? 아,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래,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 회막으로 가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1: 제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0: 백성들이 변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내렸죠? 구름 기둥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의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 광야길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구절 끝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지은 끔찍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나간 기도의 장소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 계십니까? 광야는 버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 많은 계획을 세우죠. 가정의 일, 여러분의 직장의 일, 일터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우리 지금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성경학교를 계획하고요.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일정을 잡고 짐을 싸고 비행기를 이동하고 차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 모세처럼 하셔야 되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맹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미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자, 앞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1: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0: 자, 여러분, 13절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주의 종,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과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름기둥이 회막문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기도의 문이 열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했어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준비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를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 떡을 떼어 먹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요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얘들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약속의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은혜의 속도가 더 빨라요. 은혜는 빛의 속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빠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려고 해도 얼마 자주 넘어집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작심 3일이에요. 나도 내 자신이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러면 그런데요. 은혜의 속도는요, 더 빠르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짓는 죄가 이렇게 깊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이런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기억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오늘 세 번째는 기도의 세겹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이제 말씀의 절정입니다. 모세가 진짜 기도하는데 이게 세겹줄이에요. 제가 줄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모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모세는 강렬한 기도를 쏟아냅니다. 이 기도는 세겹으로 주어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시면 세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그 다음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님을 알리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나는 내 길을 몰라요. 이 백성들 이끌고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이 있으니 내 인생에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0: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씀을 좀 원문으로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리시고 안다는 것은 유명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여러분, 이 야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부 관계에 쓰이는 말이고요,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바로 인격적인 앎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집니다. 더 큰 기쁨이 와요. 신약의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금수저였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대학자였고,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스펙을 자랑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바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0: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게 야다예요. 이것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섬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내 최고의 최고였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뭘 말합니까? 내 모든 스펙은 해로 여기고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오늘 강의 잘 들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한 주를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기도의 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광야 생활 함께 할게. 가나안 땅 함께 할게. 모세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1: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0: 모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주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진짜 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어요. 가나안의 풍년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같이 안 가시게 되면 저 한 발자국도 안 올라갑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들은 억지로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모습이 아름답게 전염됩니다. 기도라는 갈망은 한세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청년에게, 선배가 후보에게 전염되는 이 아름다운 전념, 기도를 배우는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려서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여름에, 또 이 여러분 일상의 우리의 삶의 이 교회의 형사를 앞두고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소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가소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가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0: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세보다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행사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 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하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0: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1: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0: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화율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0: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씻기는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캐리 언더우드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하셨습니다. 아, 살짝 다른 2부 오프닝에 깜짝 놀라셨죠? 예, 원래 저희가 그 30인의 이야기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로고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가야 하는데 아, 살짝 제가 헷갈려서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예, 아, 당황하셨겠지만 저도 당황했어요. 아, 매끄럽지 못했던 점 우리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부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신 분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다들 빠르게 빠르게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0710님께서 2부 입장이요! 라고 빠르게 남겨주셨습니다. 2부 입장이요! 라고 남겨주셨고 0720님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에 받으신 기억이 없었는데 혹시나 중복된다면 그 다음에 보내신 분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1부에서 은혜 정답 보내주시면서 거제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 퇴근할 때 태우러 가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두 달 정도 쉬다가 오늘 출근을 하셨다고 건강하게 회사 잘 다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남편분 이제 건강은 좀 괜찮아지신 거겠죠. 출근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 회사 다니는 동안 건강 잘 챙기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7님께서 은혜 남겨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샬롬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저와 함께 사는 분을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0720님께서 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3743님께서 뭐 타인을 높이고 존중의 표현으로 그분으로 표현하기도 하더군요라고 여러분들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합의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넌센스 퀴즈 문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구구님께서 추천해주신 문제인데요. 이 성경은 모두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막 왕들이, 그 시절의 왕들이 막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 특히나 10명의 왕을 일어나게 하는 이 성경, 10명의 왕을 기상하게 만드는 이 성경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앞서 1부에서 세 글자를 막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10명의 왕을 기상하게 만드는 이 성경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만나봅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난임센터 권황 원장님과 오랜만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황 원장입니다.
0: 자, 원장님 우리 거의 한 달이 넘었죠. 이 두 번째로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 지난 첫 방송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맨날 그 시청각으로 보다가 예. 라디오 방송을 이제 접했는데 이게 이제 그 듣는 자 많이 강조하잖아요.
0: 예.
1: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니까 이게 집중도 잘 되고 이게 되게 효과가 좋구나.
0: 그렇죠. 오히려
1: 시청각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집중도도 좋고 그 머릿속에 이제 인각도 잘 되고 그게 이제 라디오 방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요즘은 이제 워낙 시청각 자료들이 많고 뭐 SNS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게 말씀하셨듯이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뭐 임신 그리고 난임 불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검사들을 좀 미리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난임이나 불임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도 정신없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께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겁니까?
1: 이제 뭐 난임센터니까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는 임신이 잘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겠죠.
0: 네.
1: 우리가 뭐 이제 야구 선수 타자 입장에서는 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할 테고 투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난임 센터 의사들이고 환자들이고 임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해져 있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난임 의사로서 재직하기 전에 재직할 때 수술도 많이 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시험관 하기도 했는데 수술도 좀 되게 장시간 걸리고 난임 그 시술도 좀 어렵긴 한데 둘 중에 뭐가 어렵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수술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0: 네.
1: 저는 이게 시험관하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0: 그런가요?
1: 그럼,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20몇 년간 이제 겪어오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이제 어떤 환자들은 난임 시술하면 여러 번 실패해서 고통을 겪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해주는 게 난임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임신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골머리를 섞이면서 가서 또 논문들도 뒤적거리고 어떻게 임신이 잘 될까. 항상 이게 저한테도 스트레스고.
0: 그렇죠.
1: 제가 이제 노력을 해갖고 뭐 이제 시술을 해도 환자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저 혼자 임신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0: 그런데 이제 물론
1: 예.
0: 임신이 요즘 많이 되죠. 임신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시험관하기 처음 시술할 때는 뭐 78년도 이럴 때는 우리나라 뭐 80년대에 도입될 때도 한 10%에서 시작한 게
1: 네.
0: 지금은 이제 높은 기관들은 그 애기집 보는 비율이 한 65%, 70%에 도달하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난임 기술이 그 환자들이 우려하는 거와 틀리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1: 예.
0: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동결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신율이 한15% 올라가고.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채취하면 바로 이식을 했어요. 신선이식. 그런데
1: 네.
0: 그저 신선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배란 유도하는 게 내막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임신율을 많이 깎아먹고. 요즘은 이제 거의 100% 동결을 합니다. 이게 동결하게 된 이유는 그 동결 기술이, 그러니까 동결하고 나서 해동했을 때 생존율을 높여야 될거 아니에요.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이게 그 동결하는 게 마이너스 196도에다 얼리거든요.
1: 네.
0: 질소의 그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게 마이너스 196도니까.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질소 탱크에다 올리는데 그 얼리는 기술들이 예전에는 뭐 천천히 얼렸냐 또 빨리 얼렸냐 그런다가 그 바로 유리처럼 만드는 게 있어요.
1: 예.
0: 비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 유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화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되고 나서 이제 1999년도에 차병원인가 거기서는 이제 그 유리화로 난자 냉동을 해서 해동을 해서 이제 첫 최초의 아기를가 보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화 난자 냉동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아에도 이제 이게 도입이 되면서 현재 배아 동결하고 생존하는 게95% 이상이 높아졌어요.
1: 네.
0: 그런 것도 높아지고 또 배아 선별할 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착상제 유전자 검사에서 PGT-A라 해서 유전자 정상인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10%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임신율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환자의 우려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실패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1: 네.
0: 요즘은 성공해서 가는 분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좀 많이 안심을 시킵니다.
1: 아, 정말 좋은 뭐랄까요? 이 결과네요. 좋은 정보라고도 할수 있겠고, 실패하는 분들보다 성공하실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아직 좀안 됐지만 몇 개월이 됐는데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2세를 계획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검사 받아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굉장히 뭐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간단하게 여성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남성들은 어떤 준비를 해서 임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그 엽산 그400마이크로그램 이상 드시면
1: 네.
0: 되죠. 그걸 다 드시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그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좀 간혹 가다 보면 비타민D를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1: 오, 예.
0: 이제 엽산이 필수인 건 아닌데 비타민D가 필수인 걸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1: 어,
0: 있습니다.
1: 비타민
0: 근데
1: D.
0: 예,
1: 예.
0: 비타민D는 이제 2010년도경부터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이 비타민D가 이제 30 이상이 정상인데 부족할 경우에는 임신도 잘안 되고 유산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타민D는 우리가 뭐 뼈하고 관계되니까 우리가 임신하고 관련 없지 않나 그랬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엽산 비타민D는 필수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먹고 와요. 실패하는 분들은 뭐 이노시틀도 먹고 오고 뭐 굉장히 먹는데
1: 많이 알아보시니까
0: 네,
1: 그만큼,
0: 제가
1: 예.
0: 추천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1: 추천하지 않는 거요.
0: 그 PD님도 L아르기닌 아세요?
1: 어,
0: 많이 얘기하죠.
1: 들어봤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서 L아르기닌을 굉장히 많이 먹고 와요.
1: 네.
0: 근데 이 L아르기닌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그 난임센터에서는 이걸 복용하라고 막 약도 막 추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연 좋은 건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브리마켓 저널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많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브리마켓가 있고 하나는 이제 유럽 브리마켓인데 그게 이제 옥스퍼드 저널이에요.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 휴머니 프로덕션인데 그게 점수 가장 높아요. 영국 저널이. 그 영국 저널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딱 찾아보니까 엘 아르기닌이 배아지를 떨군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거든요. 뭐 우리가 보조제로 먹는 것 중에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건 있는데 배아지를 떨군다 이런 건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거는 먹지 마세요. 엘아르기닌.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별로 먹그 아르기닌은 추천하지 않고
1: 네.
0: 하나 제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연구하면서 나왔던 게 있었는데 항산화제라고 있어요. 항산화제는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건데
1: 네.
0: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코큐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코큐텐하고 그 슈퍼옥사이드 디스미테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비교 연구했더니

0: 효과는 비슷한데 그 SOD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SOD를 먹는 걸 제가 이제 그 HLB인가 이제 제노포커스라는 회사가 이제 HLB로 합병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엽산 비타민 D하고 그 저기 SOD 먹는 걸 추천드리고 그 여성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생리 시작 2, 3일째 오셔서 호르몬 검사도 하셔야 되고 호르몬에 이제 이상이 없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난간주융수는 찍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고요. 생리 끝나고 찍을 수 있고 생리 시작한 11일, 12일 안쪽에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 시작 2, 3일째 와서 주치의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난간주융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엑스레이 방사선으로 찍는 게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방사선 조영제가 들어갈 때요. 그냥 통증이 아니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그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 방사선으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엑스레이를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생리시험수하고 그 초음파용 조영제를 섞어서 하면 통증이 덜해요. 물론 이제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엑스레이 촬영보다는 덜하고 왜냐면 그 제가 찍을 때는 비명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 이제
1: 극심한
0: 저는
1: 고통. 예.
0: 초음파를 찍어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막그곧그 아픔 어떨까 해서 찍을 때도 들어올 때부터 막 걱정하시는 분들
1: 예, 겁먹고
0: 많거든요.
1: 오시는 분들
0: 예, 그렇게
1: 많죠.
0: 있고 그리고 이제 또그 하나 이제 그 여자들은 이제 호르몬 검사, 난간주융수를 해야 되고 이제 기본 검사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거에서 난간 뚫려 있는지, 호르몬에 문제 없는지, 그리고 이제 난소기능 괜찮은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난임 이렇게 저널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다 여성 위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여성 쪽에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엔 저널도 보는 남성의 연구가 많이 되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냐면 검사 받으러 와서 남편 와서 정액 검사 좀 받으세요라고. 야, 내가 정액이 잘 나오는데 왜 검사 받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정액하고 정자를 헷갈리는 거야. 정액이 나와도 안 해보면 정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액 검사가 필수죠. 그러니까 정액 검사를 보면은 그 정액의 양이 뭐 1.5cc 넘었는지, 수도 이제 1cc당 1600마리가 넘었는지, 그 정자의 수가 부족하면 우리가 희소정자증이라 그래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뭐 염색체 이상이 없는지 뭐 아이 염색체에 이제 마이크로 딜리션 이런 거 없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정자의 운동성도 봅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정자의 이제 모양을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정자 모양을 대충 봤는데 요즘은 거기 앞에 몰포로지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모양인데 그 앞에 이제 스트릭트 몰포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자를 염색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연구원이 현미경으로 꼼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100마리 중에 4마리 이상이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대충 보면 다 정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건 검사가 정확하지 않죠. 우리가
1: 그렇죠.
0: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남자들이 한 8, 90%가 우리 기관에서 보면 수양 운동성은 정상인데, 모양은 4%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 세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 정밀
0: 예,
1: 검사.
0: 그래서 이제 남편 이제 정액 검사가 이제 안 좋다라면 우리가 그럼 뭘 하시고 계시냐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가 뭐 여자분들이 먹는 뭐 엽산 비타민 D를 먹고 있다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정자 형성에 관계되는 건 징크 아연이 있거든요. 아연을 드셔야 되고
1: 아연.
0: 그리고 이제 그더 효과적인 거는 정자 개선에 좋은 거는 아까 L아르기닌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엘카르니틴이 있어요.
1: 카르티닌,
0: 카르니틴.
1: 카르디틴.
0: 네, 그 엘카르니틴 같은 걸 먹으면요, 그 정자 운동성이 안 좋은 분들은 많이 개선이 돼요. 한 달만 먹어도 개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양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그게 더디게 개선이 되고 모양은 빨리빨리 개선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양 같은 경우도 운동성 같은 거를 봐서 운동성이 뭐 약을 먹었는데 개선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시험관 아기 이런 걸좀 받으셔야 되겠죠.
1: 네, 이렇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먹어야 될 영양제들도 잘 챙기셔야 이제 또 그 아기를 임신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난임센터 권왕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0: 네, 인첼로의 너는 내 아들이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난임센터 권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2850님께서 올챙이 얘기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라니 아, 예, 좀 괜찮았나요? 예, 선곡 좀 좋았나요? 아, 그리고 앞서 시작하면서 4420님께서도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고요. 아, 그 질문을 보내주신 분도 계셔서 질문을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4833님께서 임신을 방해하는 음식이나 약물도 있나요?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임신했을 때 뭐 아니면 임신을 준비할 때 방해되는 음식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1: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면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어쨌든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0: 예.
1: 일단 이제 음식 같은 거는 통곡 음식을 먹으라고 많이 우리가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은.
0: 네.
1: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항산화제 같은 경우 도움이 되니까 뭐 베리 종류 있던 거 블루베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있죠.
0: 네. 네.
1: 그런데 그런 건 너무 다니까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0: 아하.
1: 항산화제가 포함되는 걸 먹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지 않는 건 아까 L-아르기닌은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0: 네. 네.
1: 그 정도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사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0: 그렇죠.
1: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0: 정확하십니다 역시 통곡, 통곡물

0: 뭐 이런 음식과 베리류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베리류는 너무 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시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엘 아르기닌은 좀 피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아, 끝으로 우리 좀 임신을 준비 중인 분들 혹은 난임이나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주변에도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1: 지금 이제 그뭐 쉽게 임신되신 분들은 쉽게 임신이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도 많이 임신되는데 일단 이제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이제 반복 착상 실패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없이 이제 뭐 원인을 다 검사하는데 이유가 없는데 참 배아도 좋고 근데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내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작년에도 제가 보면 이분들 이거 너무 몇번 임신이 안된 분들 되게 힘들 우리 자궁내막증 있는 사람도 임신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인내심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이제 제가 다 작년에 임신시켜서 보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좀안 되면 그냥 바로 아유 그만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내심을 갖고야 되면 그 대부분은 좀 아주 극단적인 걸 빼놓고는 임신이 되고 하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고 시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노력에 더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신다면 주님께서 또 소중한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난임센터 권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정말 많거든요. 뭐 시험관 아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또 고령 난임과 관련해서도 고민인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또 이제 워낙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원장님 또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난 이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2026 서머 스페셜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의 처방전은 8월 초까지는 쉬어갈 예정이고요. 대신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 칼럼이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황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Oh.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3: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4: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2: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서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시작이 됩니다. 밀양 마마클럽이 시작되는 아주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밀양 지역에 활활 타오르길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또 은혜충전 라이브 가족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충전 라이브 이 넌센스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정답을 발표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1010님 처음 방문해요. 10명의 왕 기상하는 바이블 정답 보내주시면서 PD님 언변의 은사가 있네요 라고 아우 감사드려요. 예. 예, 또 제가 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막 떠들고 떠들다 보면 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교회 뭐 좀 친하게 지내는 그 동생들과 가끔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저녁 때 뭐 일정들이 끝나고 저녁 때 모여서 다음날 쉬는 날 저녁 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가 뜹니다. 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저는 항상 이 수련회 가면 얘기하다 보면 해가 뜨고 동생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다 보면 해가 뜨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저 수다를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네, 1010님도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늘 기프티콘 보내드리니까요. 함께 명단에 올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932님 샬롬, 저번 주에 사랑하는 제부가 소천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참 크네요. 그렇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저희 가족들은 절망보다 예수 십자가 보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길 늘 기도합니다. 바나바 하우스 사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나바 하우스 사역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바나바 하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곁을 떠나면 물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슬픔이 참 크죠. 저도 사랑하는 고모가 소천하신 지 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떠날 때 참 너무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하지만 우리 9932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지 않길 또 그 슬픔에서 빨리 회복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9932님과 가족들이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33님께서 저출석 1등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4833님이 이번 주에 받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출석 1등에서 살짝 배제를 했고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 정답도 발표해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10명의 왕이 기상하는 성경 정답 다 드렸죠. 예, 정답은 열왕기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좋은 문제를 주신 이구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리스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당신만을 위한 노래를 4420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제주도 단기 선교가는 팀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 찬양 이 당신만을 위한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요즘 뭐 음악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죠. 예,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44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당신만을 위한 노래, 제주 단기 선교팀을 응원하는 노래를 요청을 해 주셨고, 특별히 그 CCM풍의 상큼 발랄한 그런 노래를 원하셔서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4420님 어떠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노래 선물과 함께 산삼스틱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4833님께서 이번 주 안 받았다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확인해보고 안 받으셨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보내주시긴 하셨어요. 예, 2부에서. 아,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크룩스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과 비판의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지식이 더해질수록 옳고 그름의 문제로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있어도 작게 보이고 그 정도 허물은 사랑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막상 결혼해 보니 아이쿠 내 눈이 나를 찔렀구나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없던 허물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랑이 식은 것이지요. 사랑이 식으니 허물이 점점 크게 보이고 마침내 도저히 성격 차이로 못 살겠다고 갈라서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자식들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꾹 참고 있다가 황혼, 이혼, 조혼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고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목소리 높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는 것, 보는 것, 믿는 것은 모두 부분적이요 희미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 이럴 때에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여 주님께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관 동증 생명 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 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과 벅찬 행복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할 일이 없어요. 탯줄로 산소, 영양 다 공급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밀어내서 세상에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는 순간에 하루도 안 걸려요. 입으로 나 주님 믿습니다 구세주로 하는 순간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구원의 주님, 구원의 감동을 해서 우리 믿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구원은 누구도 방해 못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언젠가 TV에 또 라디오에 방송에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고 나오거든 믿지 말라고, 나는 안 죽는다고, 천국에 가서 산다, 할렐루야,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호흡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구원은 100%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쭉쭉쭉 거룩하게 하나님 닮게 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했어요. 나 가만히 있어도 거룩하게 되겠지, 나 가만히 있어도 뭐 깊은 인격의 사람이 되겠지,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경건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라팟 그 빌딩 두바이에 있는 828m 높은 빌딩처럼 올라가야 되고, 또 8849m 에베레스트 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키를 키워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마땅이에요. 그렇게 형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맑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어제와 똑같은 나는 슬픈 일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내 하는 일, 사업, 내 전공, 내 실력 키워나가야죠. 대학 교수님이면 교수님의 실력을 키워나가야죠. 그렇게 키워나가니 처음에는 웃음 조롱도 받던 폴 틸리 교수는 유니온 신학교에 은퇴하자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그를 불러서 7년인가 9년 교수로 모시고, 하버드의 그 계약이 끝나자 바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교수님을 불러가잖아요. 처음에는 영어가 발음도 안 좋고 미국 학생들에게 우선거리였지만 계속 칼을 가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더럽혀지면 다시 주의 피로 씻고 계속해서 경건의 키를 높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제나 같이 걸어주시는 거지요. 나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의 그 영적 키가, 경건의 키가 그렇게 높은 걸 내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본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는데 그걸 여러 번 읽어보니 자기도 울어온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떳떳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꼬 하오니 하나님이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이여 의로운 빛을 비춰주소서. 시편 7편 8절에 하나님이여 제가 의롭게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판단하소서, 그게 나를 입증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걸 입증해 주셨소. 시편 26편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했으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의롭다고 흠 없이
완전하단 말은

흠없이 살한 걸 하나님이 입증해 주소서. 대단한 거지요. 그 다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나가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죄를 살펴보셨으므로 저를 아시나이다.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아시니 내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누운 자리도 아시니.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뜻을 판단하시고 나의 의를 판단하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번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 장군인 바세바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을 범한 일은 있어도 대개 그는 경건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았단 말이에요. 내 양심을 살펴주셔서 내 의를 살펴주셔서 내가 흠이 없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시잖아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일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우리가 학력이 생긴 것이 키가 작고 크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경건하게 가꾸면 우리는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금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거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건 뭐 마태복음에 있는데 몇 장 몇 장 아니 이렇게 편하다. 예. 이걸 내가 모르고 이때까지 고생했다. 예. 말씀만 알면 되잖아, 그죠? 예? 주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은 한 문화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비즈니스 하라. 우리 주님이 비즈니스, 교회는 킹스 비즈니스. 예수님의 장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비즈니스. 근데 열심히 해서 열문화 남겨서 갖다 보고 하니까 열문화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개 도시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섯 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천국에 갔어요. 황금길 의리의리한 천국에 놀랐는데 집들이 보석 찬란한데 특별히 한 집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거대한 집이 있어서 대문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천사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지용수 목사 집이다. 와, 우리 아멘한 사람은 천국 집이 좋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집 참 좋다, 좋다. 천사님, 제 집은 어디 있습니까? 너 집은 안 보는 게 좋다. 좀 보여주세요. 안 보는 게 좋대도 보여주세요. 따라오느라 천국에도 시골이 있더랍니다. 시골 한 켠에 초라한 집이 하는데 This is your house. 이게 너 집이다.

너무 창피하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집이고 제 집이지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공평이다.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금한 대로 짓는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천당에는 이사하는 일이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살다가 행편을 주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처음 받은 집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사는 게 감사하지만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도지사로 시장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조그만 집에서 평민으로 사는 거 다르잖아요.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 쓰임 받는 그것도 보람있고 내가 필요한 인물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 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서 계속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거든요. 본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목말라 하시거든요. 예배 받고 싶어 받으시고 싶어 목말라 하시고 찬송 예배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영광, 감사, 찬양은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살고 이러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 클럽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계속 죄인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왔는데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더 모아홀리 좀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발전해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의인들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막 죄짓고 넘어지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 와서 교회 와도 귀한 일이지만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키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유럽이 항부지였거든요. 해적의 나라, 무서운 나라, 험한 나라, 비참한 나라였는데 복음 들어가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 문 닫고 막 하나님을 섬길 때 다 선진국이 되잖아요.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초기에 청교도들이 4시간, 5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갈 때 찬송하고 올 때는 말씀 받은 거 되풀이하고 예수만 위해 살고 살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 역사 안에 최고의 나라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불쌍한 나라잖아요. 정말 불쌍한 나라.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할 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슨 노력한 건 아닌데 예배 잘 드리니 어디 가도 되잖아요. 롯은 욕심 가득해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돈 의리고 먹었다 돈 하다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알거지가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 돼도 내 복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 갈 때 기뻐하고 성령 갈 때 기뻐하고 나의 모든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하루에 두 번씩 예배하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고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돈 왕권 내 근세를 잡아야지 이런 사울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개인이나 나라나 예배의 마음을 쏟으면

예배 성공하면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성을 다 쏟고부터 삶이 달라지거든요. 록펠러도 11조 드리고 주일은 지켰지만 욕심이 가득해서 돈만 벌려고 했지요. 나이 50에 최고의 재벌이 됐지만 욕심이 가득하고 막 자기 라이벌 회사를 사정없이 그냥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주 악덕 기업가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는 손가락질 받았고 55세에 병이 들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록펠러 5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병원의 그 팻말을 보고 생각하고 또 한 여인이 울고 있는데 얘 우느냐 딸이 죽어가는데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 도와주고 그 아이가 회복됐는데 자기가 기뻐요. 그때부터 아 내가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 돼도 죽음만 못하느냐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은혜뿐이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40분 전에 일찍 가서 자기를 회개하고 다스리고 거룩한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돈 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더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이 4,928개 교회를 짓고 24개 대학을 세우고 유엔 본부 땅을 다 기증하고 뉴욕 시민의 그 가난한 사람의 수술서를 다 내고 선한 일은 다 하잖아요. 55세에 죽을 사람이 98세 한국 나이로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물은 영도에 얼고 백도에 끓어요. 변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게으르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뉴햄프사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섬겼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한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이 나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와서 성공한 부부가 언제나 예배드리는 자세가 안 좋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갔어요. 미국 백인 교회. 예, 한국 사람 드리는 교회는 수준이 안 맞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 다니고 그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일꾼인데 11조도 많이 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코암에 걸렸습니다. 오른쪽 이를 다 뽑아야 된대요. 오른쪽 눈을 뽑고 수술해야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하나님 미치셔야 겸손해져요. 교만하면 마귀가 쓰니까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때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마귀가 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내가 제일 힘 있는 장로 되지 그 사람 마귀가 씁니다. 우리 부목사 중에 내가 최고 인기 있는 부목사들이 그거 나중에 마귀가 씁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 있으십니다. 그분 이 한 목사님이 완전히 납작코가 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릴레이 기도를 순서를 만들어서 매일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눈 안 뽑고 이빨 안 뽑고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교만하면 예배 시간에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 와서 수준 맞다 안 맞다 말도 안 해.

0: 수준 물줌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 집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의인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오면 기쁘고 영원히 기쁘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3절에 보면은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고 즐거워한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애기처럼 뛰놀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시편 9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리신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환한 빛을 뿌려주시고 의인에게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서 그냥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이유 없이. 할렐루야. 와, 시편 149편 5절에 보면은 의인은 침상에서 기뻐한다. 누웠다도 아이고 할렐루야 기뻐한다. 이게 보통 행복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단잠을 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우면 편안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누워도 편안하고 일어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살아가도 어디 가도 편안하고. 왜?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의인에게 방패처럼 은혜로 호위하신다. 사방으로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나를 치료해도 나는 편안하다. 이게 의인의 마음이거든요. 시편 91편 7절에 내 좌편에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엎드려져도 그 재앙은 내게 못 온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모두가 불안한 세상인데 의롭게 살면 편안.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편안. 왜? 내 생명은 주님이 잡고 계신다.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다. 나를 건들 자가 없다. 그게 의인의 가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경건의 키가 적은 거예요. 뭐 경찰이 500명이 내 집에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편안한 거, 그게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전염병이 암이 많이 걸리고 경제가 요동치고 해도 편안하면 복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경제가 요동쳐도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다. 이게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센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2: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4: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5: 러시아에서 들었던

0: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게 말합니다. 서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러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2: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0: 네.
2: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0: 네네. 그렇죠.
2: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0: 네,
2: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0: 아, 네.
2: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0: 네네.
2: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2: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네.
2: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0: 네, 지금 듣고 있어요.
2: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0: 네,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2: 네.
0: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2: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
2: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아, 돼요.
2: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0: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2: 오.
0: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2: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네. 같은 존재.
0: 네, 그렇죠.
2: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2: 그쵸.
0: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2: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2: 짧게 찬양과 성경
0: 네,
2: 구절과
0: 네,
2: 함께
0: 네.
2: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0: 네.
2: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0: 네.
2: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0: 네.
2: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0: 네.
2: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0: 저는 그때 당시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몰래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0: 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1: 그러면
0: 네.
1: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0: 아,
1: 계시고
0: 네. 그쵸.
1: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 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0: 아, 네.

0: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바다의 강줄기.
0: 네. 나, 저의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아, 강줄기처럼.
0: 네.
1: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0: 네.
1: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0: 네네.
1: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0: 네네.
1: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 때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1: 네.
0: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네. 삶 그 자체의
0: 네.
1: 예,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0: 네네.
1: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와 자매들
0: 네.
1: 가족들, 친구들을 네.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0: 아, 네, 당연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1: 이제
0: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1: 네.
0: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0: 아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해주는 나의 이야기부터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1: 네.
0: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나의 지난 날을 들려주면서
0: 네.
1: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0: 네. 네.
1: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네.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북녘 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0: 네네.
1: 우리 준우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1: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그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1: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같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0

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광야의 낮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밤에는 춥다고 합니다. 또 광야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인데요. 낮에는 굴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짐승들이 저녁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척박한 광야가 몹쓸 땅, 저주받은 땅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은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 광야를 영적 장애물이 아니라 영양분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평안이 가득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다마리의 영어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들으셨고요. 안찬용 밴드가 찬양하는 바닷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가리켜서 시험하다라는 뜻의 맛사 혹은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려지는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모두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린 이렇게 광야에서 완악해지려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리바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여러분의 광야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들 듣고 올게요.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난 믿어요 김수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박진희의 나의 마음을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광야가 축복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을 나눌 텐데요. 2667번님께서 처음으로 출석 체크하신다고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 또 신청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출석하신 것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5879번님께서도 함께해 주셨고요. 또 1549번님께서는 너무 힘든 출장길을 보내셨대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감, 자책. 그렇지만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리에서 은혜로운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신청해 주신 어저께

수요일 순서를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오늘도 머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악해지는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곳곳에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0: 목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10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웨인 코데이로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12 종류의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회, 감사가 일상인 교회, 실수에서 배우는 교회, 영적 고갈이 없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희망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교회, 크리스찬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웹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짐을 하나씩 싸다 보면 어느샌가 캐리어가 꽉 차 있는데요. 그동안의 여행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잔뜩 챙긴 짐이 든든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그 짐을 끌고 다니느라 그 짐 때문에 여행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내 손 가득 쥐고 있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지만 나는 조금 모자라고 비어 있어도 내가 비워진 만큼 예수로 은혜로 채워진 삶이 가장 우리를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가볍게 여행하기. 참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문소아 씨의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리고 이세준 씨의 감사함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함께 하셨던 곡이 이세준 씨의 감사함으로인데요. 지금 함께 하실 곡 두 곡은 감사라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곡 중 하나는 제목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감사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와 손재석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며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두 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응했다. 정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유와 꿀, 향료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0: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 있던 액수의 두 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두 배로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났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해주어라.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그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서 불안에 휩싸여 생각했다. 그 돈 때문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았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몰수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말했다. 주인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에 식량을 사러 여기에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에 저희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왔고 추가로 식량을 살 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저희 자루 속에 돈을 넣어두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시는 그 신비로운 교환. 오늘 밤 그 십자가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을 바울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십니다. 이건 덜어낸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때 손해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았더니 그 손에 더 좋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그리고 Brian Dawson의 Purify My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시편 139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래 선다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아닐까. 날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은 생각보다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제 사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집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Sissy Winans와 Darlene Check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Charity Gale의 I Believe, Arvin Slaughter가 부른 Made Me Gla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이 안 자고 뭘 하냐고 물으면요, 어린이는 매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달을 보고 있어요. 언젠간 꼭 저 달에 가서 걷고 말 거예요. 훗날 이 어린이는 청년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온몸에 뼈가 부스러질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을 해도 제대로 걸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은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서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몸을 만들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재활에 투자하던 청년에게 한 의사가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는 나중에 제가 달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평생 달을 걷겠다는 꿈을 품었던 그는 결국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이 비웃었던 그 꿈을 멋지게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달을 걷는 꿈을 이룬 그 주인공,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이 어윈은 그 경험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이후 목회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통해 그 꿈을 이뤘던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요,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제임스 어윈. 후에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6편 9절에서 10절을 나눴는데요. 사실 그 앞서서 8절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잘 이루고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이야기들이 참 저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것 같습니다. 마치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빛나는 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내 꿈과 소망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신 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해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8절에서 10절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기도 제목도 믿음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게 하라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와 돌보심을 신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가스페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플리4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띄워드리고요. 여세 앤 크리스토벌 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미월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으시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통제와 또 사상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자본주의 문화, 또 비사회주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주민들, 심지어 학생들의 생각까지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죠. 어떤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구나 싶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것에는 옳다는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복음이라는 이 기준, 진리 안에서 평가할 줄 알아야겠지요.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남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는 비난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고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또 비판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비판보다도 칭찬과 격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전해드렸어요.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비난보다는 비판, 건전한 비판이 더 좋고요. 또 비판보다도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남북한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북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도 응원합니다. 1208 성도님 문자로 남겨주셨고요. 할렐루야, 북한의 주민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6471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아시죠? 1566kHz를 통해서 북녘땅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 한 줄의 기도,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북녘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8432님 병원이시래요. 아직 잠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천에서도 주셨고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도한다고 6119 성도님도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부터 함께 하시지요.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5: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7: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0: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하면서 얘기를
4: 하시는
0: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4: 네.
0: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의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4: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들었어요.
6: 모바일페이.
4: 저 너무 놀랐어요.
0: 네.
4: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0: 오,
7: 삼흥이요?
4: 네, 삼흥.
7: 아.
4: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7: 그러면은
4: 너무 신기하죠.
6: 신기해요.
7: 결제를 하려면은 네.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0: 많이 됐나 봐요.
4: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6: 630만 하셨네요.
0: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4: 않을까.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
0: 네, 아니죠? 맞아요.
4: 절반이. 진짜 많이 쓰는
0: 아니,
4: 거죠?
0: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4: 그렇죠.
0: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4: 맞아.
0: 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4: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6: 맞아요.
4: 나오잖아요.
6: 기록이
4: 모바일 결제로 통제하는 거죠.
0: 야, 감시하기 위한.
4: 아유, 그렇죠.
0: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7: 수단이
0: 돈의 흐름이 수단.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4: 오히려.
0: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4: 오, 배달을 시켜.
0: 예,
7: 배달이요.
6: 신기하다.
0: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4: 우와.
0: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0: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를.
1: 저는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0: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2: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맞아요. 들으면서 네.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너무 네. 안타깝죠. 아, 네.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3: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4: 아, 탈북 시도를 하려는
3: 네, 탈북 시도를 하려는
0: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3: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0: 네, 지침이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4: 그 자리에서 바로요?
0: 네.
4: 어머나.
0: 그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1: 아, 네. 그런가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네,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 있고요.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통해서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 있으세요?
1: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서. 네.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3: 네, 올라왔는데 네.
1: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웅이님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가능하다 네. 보니까 네.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이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4: 어머, 북한에서.
0: 북한에서도.
4: 진짜.
0: 예. 그리고 또
3: 남한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1: 에어컨이
0: 에어컨을
1: 있어요?
0: 장착하는
1: 에어컨이 있어요?
4: 상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네. 한 번씩.
0: 네.
4: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쉬타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0: 그렇죠.
4: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 장마당을요?
4: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1: 아이고.
0: 유니폼처럼.
4: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아,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자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1: 아,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1: 아, 돈을 받고
0: 맞습니다.
4: 아, 약간

0: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큰 거죠.
2: 이 또한 통제라니.
1: 맞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3: 아니,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1: 뭔가 좋아 보이지만
3: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1: 다 파악하고
3: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3: 그렇네요.
2: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1: 네.
2: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그리고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북한이 네. 따로 있죠.
1: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0: 신기하다.
1: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3: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0: 냄새가 나는데
1: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2: 맞아요.
1: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2: 네.
1: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4: 깨닫는
1: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맞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0: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1: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2: 보라,
5: 주주,
6: 삼순,
3: 웅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7: 너와 나의 어울림.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이 20에서 35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백 프로젝트 시작하고 이번 달 10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강진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대체 보양식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202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중국 전국적으로 비필수 항공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가 최근 밤에도 불을 밝히는 지역이 크게 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한 고급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이 20에서 최대 35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 현지 언론과 군사 블로거 등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군 신병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피터 프란코판 교수도 러시아군 신병은 훈련소 입소 이후 전선에서 10일에서 3주 정도만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병력 확보를 위해 고액의 입대 보너스와 부채 탕감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올해의 신병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방은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월 평균 사상자도 3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 능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참전용사 출신 군사 블로거는 군 내부의 가혹 행위와 지휘 체계를 비판하며 반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백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달 10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행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100개 여행 주제별로 100개의 명소를 선정해 모두 만 개의 관광 명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여행 목적과 취향에 따라 주제별로 묶어 소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선정 분야는 체험 콘텐츠와 미식, 자연생태, 라이프스타일, K-콘텐츠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국밥 해장국 100, 러닝코스 100, 100년 헤리티지 숙박 100, K-팝 성지순례 100, K-뷰티 성지 100 등 여행 트렌드와 한류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주제와 명소에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만 개의 관광 명소는 온라인 공개와 함께 도장 깨기 행사,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워싱턴 DC와 뉴욕, 필라델피아 등 동부 해안 도시를 비롯해 오대호 인근과 멤피스, 댈러스 등 남부 지역까지 다음 주말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후반,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최고 46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텍사스 중부 등 일부 지역은 이미 37도를 넘는 무더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상보건당국은 온열 질환 증가에 대비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유럽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프랑스에서는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폭염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강진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달 규모 6.0 이상, 6.9 이하의 지진은 14차례 발생해 월 평균을 웃돌았고 규모 7.0 이상의 강진도 필리핀과 베네수엘라에서 2차례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은 원래 주기적으로 증감하는 특성이 있으며 일시적인 증가가 곧 대지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의 난카이 해곡과 수도권 직하형 지진 등도 향후 발생 가능성만 제시될 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매년 70에서 100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활성단층의 움직임에 따라 규모 6.5 이상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2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53만 6천 명으로 1.9%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증가, 전문직 여성의 소득 향상 등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3%로 20대 남성의 60.6%를 웃돌았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의 56%를 차지해 처음으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대체 보양식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닭고기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1kg당

7,007원으로 평년보다 약 9% 높았습니다. 월 평균 가격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로 종계 살처분이 늘어 공급이 감소한 데다 여름철 폭염과 월드컵 특수에 따른 치킨 수요 증가도 가격을

온도를 줄이기 위해 전복과 장어, 추어탕 등 다양한 보양식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장어덮밥과 갈비탕 등 대체 보양식 판매를 늘리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202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포르 메드텍은 홋카이도 대학병원과 쇼난 가마쿠라 종합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합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거부 반응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69개 유전자를 조정한 돼지의 신장이 사용되며 이식 후 투석 없이 신장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종 장기 이식은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동물의 장기를 대체 장기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일본에서는 신장 이식 대기 환자가 약 14,800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 기간도 15년에 이르는 만큼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거부 반응과 동물 유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일본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와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중국 전국에서 비필수 항공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비행훈련 클럽을 인용해 비행훈련과 관광비행, 항공촬영 등 통용항공 운항이 전국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베이징 비행금지구역에 경비행기가 진입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최소 열흘가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중심 업무지구에서는 단발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시틱타워 외벽에 충돌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과 조종사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역 통제가 엄격한 베이징 도심 상공까지 경비행기가 진입한 경위를 두고 중국의 항공보안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주변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가 최근 밤에도 불을 밝히는 지역이 크게 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신의주 시내의 아파트와 공장, 주요 도로는 물론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야간 조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1번 국도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차량 통행도 늘어 과거와 다른 야간 풍경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야간 위성 영상에서도 신의주와 위화도 일대에 밝은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조성된 태양광 풍력 복합발전소와 온실 농장의 야간 조명 사용, 주요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확산 등이 전력 공급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의 전력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는데요. 시리즈 등 일부 국경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사정이 개선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한 고급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지난달 13일 집으로 학급 친구 대부분을 초대해 음식과 함께 노래, 춤을 즐기는 생일 모임을 열었고 이후 이 사실이 학교와 인민반에 알려지며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날라리 풍 생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담임교사와 부모까지 책임을 물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생일 모임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총화에서 비판 대상이 될 예정이며 부모 역시 자녀 교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단위에서도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여전히 일상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당국의 단속에도 실제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5에서 20mm, 함경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소나기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1도, 평양과 진남포 구성 20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신의주와 구성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해주와 장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장현 20도,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계 28도, 장현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과 풍산, 평강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18도, 해산 15도, 풍산 13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풍산과 청진 20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사랑의 눈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아빠 아버지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N 98.1 메가헤르츠, 진주 FN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에는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었던 수많은 길이 있었죠. 그 가운데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졌던 이 실크로드에서는 당시의 비단이나 향신료와 같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오가던 대표적인 교역로로 뽑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철도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새로운 길로

울리기도 하지요. 남과 북의 이야기를 할 때면 오래전부터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해서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철길을 만들자라는 소망이 대두대군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한반도의 철길이 다시금 이어져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의 한 장을 채우고 있는 실크로드를 걸었던 사람들은 험한 사막과 높은 산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눈앞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의 역사를 채워가실 때 계속해서 그 완전한 길목으로 그 무수한 열매를 이루어 가실 때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그날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울림이 이 땅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양에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 앞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크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하루 보내길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설교학 교수로 유명한 폴

0: 쉐어러 하는 사람은 자유의 공군이라고 하는 책, The Plight of Free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세 가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한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상실, 이웃의 상실,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과 저는 양심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이웃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지 않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은 자유를 철학에서, 종교에서, 학문에서, 지식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으니 이것이 미국 헌법의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알랜타 조지에 가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는고 하니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장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집,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신 그 고통. 사랑은 반석처럼 요동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와 죽음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보혈,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로서서 3장 13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청진시 포항구역 북향동에서 온 장용아입니다. 갈라졌던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이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이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그날까지 찬송으로 구이를 받들겠습니다. 그날이 꼭 오리라 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찬란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면으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고인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며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들길 소망하면서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2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5: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불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으니 그 재앙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그 재앙 속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주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염려한 대로 아이도벨의 계략은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반역을 더욱더 견고히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계략이자 마침표를 찍을 만한 작전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내가 군사만 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내가 다윗왕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과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계략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계략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황급히 도망가야 했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할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죽이고 진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그 군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세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은 수세에 몰려 있고 압살롬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아이도벨의 계략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후세가 내놓은 계략은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이고 그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는데 잘못 치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신에게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면 분명히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무너뜨리면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었을 때에 그 계략이 다 옳다고 말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약간 지나가는 말이지만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의 중심에는 압살롬은 없고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합니다. 내가 군사 만 2,000명을 택하고 내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압살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신에게로 모으고 당신이 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면 승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세의 계략을 조금만 주의하여 들여다보면 후세가 내놓은 계략이 상당히 멋져 보이지만 그만큼이나 과장이 되어 있고 허황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슬이 땅에 덮이는 것처럼 기습하여서 그를 칩시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다가 강으로 끌어들여 무너뜨립시다. 이 후세의 계략은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벤져스가 출동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후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너의 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 과장이 심하다,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할 만큼 훌륭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훌륭하고 완벽한 계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패하고 압살롬이 이 계략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계략이 가진 착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내어놓고 꾀를 내어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주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고 보존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완벽하고 정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꾸어 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하여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시련이 결국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까지 이끌어갈지를 예측하고 예상할 때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 허무한 자리, 끝인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며 낙심하고 염려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현실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고난과 절망 속에 가둬둔 것처럼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에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다시 행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녹아들면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을 우리는 다른 현실로 볼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이 정말 결국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정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 초롱초롱한 눈을 들이밀고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니? 라고 했더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 물었더니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보이지 않아도 자기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셔.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40이 넘어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 같아 보이지 않는 그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 그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개로 인하여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르드개 민족 유다 사람들을 같은 날 하루에 다 진멸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개가 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하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잠이 오지 않으니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필 궁중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중 일기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하필 모르드개가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바로 이 일들을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거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주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마치 다 없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성도의 고백을 담아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복을 받습니까? 선한 사람은 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하게 사는데도 복을 받고 선하게 사는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쳐다보고 그 악인에게 내가 받을 복과 은혜를 잘못 부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시편 37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3절과 5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과 뭐 많이 있지만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다 담겨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만을 붙들고 살기에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 땅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생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 땅이다. 우리가 얻은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여 얻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 통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전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 때에 되지 않으면 기적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기적들 지금도 여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불편해할 것 없이 그저 부여하고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이 연이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밖에는 없을 겁니다.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미련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 하루의 날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죠. 그러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는 말씀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을 굴려서 상대방에게 보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탁하는 거죠. 떠넘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그 삶과 고통의 무게로 인한 고난,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너의 생애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굴려 또 맡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끝이라 할 만한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란듯이 응답을 주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뒤돌아 보았을 때에 내가 기도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실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그때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이 시간과 순간들을 지나고 넘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뒤돌아보니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전부터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내게 가장 선할 때에, 내게 가장 복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다가 내 기도의 응답의 내용으로 삼으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계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그 도구로 이 아이도벨이 쓰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략이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맡기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0: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을 이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웁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하루의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저 우리의 이생의 안목에 묶여서 내가 보는 현실의 시련과 고통에 매여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는 이 하루이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전부터 예비해 두신 나를 위한 그 은혜요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루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생애를 그리고 더 세밀히 들어가면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성도의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26장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하늘빛을 보이다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 지역에 걸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제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대전, 부산, 여수,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대구가 19도, 강계와 청진, 강릉이 18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부산이 27도, 강릉과 여수가 26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한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

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0: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3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것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의 비가 마르고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린 듯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완악하고 강박하고 높아진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목이 아무리 말라도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한데도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낮아지고 겸손함으로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직 낮아지고 겸손함으로만요.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잠을 깹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혼자 일어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의지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주의를 떠받드는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머리로 분석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없이 머리로만 믿은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냉정한 척, 이성적인 척 하지 않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사랑을 머리로 재단하지 않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하여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저에게 혁명가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제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세상 한복판에 우뚝 자유롭게 서서 그 어떤 비난에도 몸을 움츠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그것은 당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저를 자유케 하소서. 저를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진짜 세상에서 부유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모든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술꾼들이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배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

0: 여기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기요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기요가 주는 교훈. 타임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예수님 탄생하기 54년 전에 적군을 한 사람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3,000불이 들어갔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2만 1,000불이 들어갔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어떨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산을 해봅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불. 놀라지도 않네요. 이란 전쟁에 병사 한 사람 죽는 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0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의 규모가 일어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베네수엘라 7.5도의 강진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 25분 후에 일본 북해도 바로 밑에 섬에 또 6.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별 네 딸은 임장군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모르지. 그러나 이북은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엊그제 발표요 30만 명, 이것도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서운 무기를 지금 계속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정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한 해에 320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조각가가 있는데 프랭클린 게일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우비 같은 반초를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그 공원 내에 있습니다. 참 그러한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영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또 은유를 만드는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산골 골짜기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장병들, 한 번 정도는 6.15를 계기로 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때에 아이센하워 대통령 아드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밴프리트 장군 아들도,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태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올해 6.25 일어난 지 76년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아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나 된다고 그러죠. 총살을 당한 목사님은 3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른 오늘 노인층들이 오늘 젊은 애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6.25 전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동탄스러운지 모르지. 성경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첫째로 기도운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편 137편 1절에 오늘 바벨론에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엄마 아빠를 잃고 발버둥치는 어린아이를 우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등포 역사가 폭격됐을 때 애들 데리고 피난 가던 부모님들이 애들 다 동댕이 치고 플랫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월사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 학교에 6월 26일 날 1950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학교 가보니까 시험은 무기연기라고 써붙인 펜만 하나 놓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기차가 하나도 댕기질 않아서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도강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인산인해로 왜 인도교를 못 끊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경찰관이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왜? 벌써 이틀 후에 보니까 미아리 꼭에

한 탱크가 들어오면서 대포 소리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엽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로 피난한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공간에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와서 낙동강 주변을 폭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해 6월 말 7월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린 학생들. 저는 그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이에요. 만약모를 내고 있었을 때 비가 안 와서 물 퍼서 천수답에 모를 짐고 있을 때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는 건, 야, 난리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올라간 제 자체가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대전가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주지 않게 동양하지 말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더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전기차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정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아마득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경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이요,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기도하는데 초인간적인 우력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죄를 범했으면은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물 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서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남북전쟁을 북쪽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리 장군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잔 낙스, 스카틀랜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0: 그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잔 낙서 목사예요. 그 양반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 폭정을 했던 메리 퀸이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폭정으로 인도했을 때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잔 낙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잔 낙서의 기도를 듣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아직까지 미군 800여 명에 어디서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성직자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정자들을 위해서, 국군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대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복주셨던 그때, 지금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순탄한 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셨던, 승리케 하셨던 그때를요. 그 기억으로 오늘도 지키시고 일으키실 주님을 의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7월 2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 두 글자입니다. 날개라고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날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아픈 기억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한 기억은 분명 좌절되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입니다. 날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보호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험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품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지켜주소서. 어떤 질병도 어떤 재난도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기지 못하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패배하지 말게 하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를 인도하소서. 때로 더 풍요롭고 더 잘 풀리고 더 높아질 때에 주의하게 하소서.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기를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날개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날개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미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미량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203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쉼을 누리게 하소서. 5504님, 극동방송에서 전파선교사님들 덕분에 이 방송이 제작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니까 전파선교사 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전파선교사님들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1분 1초 복음만을 싣고 도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려요. 6426님도 어제 라떼 찬양 참 잘 들었고 항상 응원한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날개 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를 본문으로 무덤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먼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요단 강가에 가 계셨는데 그만 그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와서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여기 그들은 제자들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골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온 많은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소식을 받았지만 당장 달려가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을 것, 헛된 것, 잠시 잠깐 있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 오니까 이미 장사는 끝이 났고 사람은, 오늘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장례식관을 따라 굴에다가 매장을 해서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를 처음 만났는데 마르다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사흘 전에,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사흘 전에만 왔어도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마르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버린 이 상황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우리는 지금 죽은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니 사흘 전에만 왔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왔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마리아의 대답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부흥사들이 와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고 또 암병도 고치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수없는 표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요? 아니,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은 믿는데 지금은 죽어버린 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것은 왜 믿지 못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거기 인생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살고 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보험처럼 들어놓았다가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나는 하나도 섭섭할 것이 없는, 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거나 걸지는 않았거든요.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거기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글로 옮긴 적은 없거든요. 내 인생을 그 약속의 말씀에 걸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위험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믿지만 그만 일어설 수 없는 부도가 나고 곧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할 때 좌절하고 낙망해버리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지식으로 예수님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절망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요?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믿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돼요? 확신. 근데 그 확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왔으면 살았을 거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데, 지금 죽은 오라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사업도 도와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시험도 잘 치게 해주시고 그건 믿는데,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이고, 왜? 그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서 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사업을 돕거나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을 돕거나 우리의 자식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저는 어떤 성도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참된 믿음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떨어지게 될 불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깊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그리고 말씀을 평생 연구하며 산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이 고통 속에서 내 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았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내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과거에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살아 있을 때 왔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라는, 오늘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잠시 잠깐 세상의 영광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표적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주님도 해결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면 2000년 전에 마리아 마르다의 가운데 육신으로 계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2000년 전에 잠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존재 방식은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까? 믿게 하려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곳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예수를 믿었고 또 10년, 20년, 30년 개신앙 생활을 해온 우리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말한 선교사님처럼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건 게 아니고 하늘에 걸었죠. 왜? 이 땅이 끝나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자기 인생을 걸지 못할 거예요. 꿈이 뭐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꿈이 뭐냐?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거라고. 꿈이 뭐냐? 지식이 높아져서 명예를 얻는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가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렸고 이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니까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까지 비참하고 지금까지 사방에 쌓여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니까 너희가 벌써 왕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찍기처럼 되었고 그리고 사막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인생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은 절망스럽게 내 능력 때문에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했지만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자.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굴러놓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죽은 시신을 파내라는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파내어서 그럼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광신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그분과 함께 있는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외치실 주님의 음성. 양은 자기의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하시지만 마지막 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우리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을 경험해요. 몸의 부활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가 떠나면 더 이상 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영혼으로 있을 때를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새로운 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땅에 있는 장막집 텐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영광은 다 육체의 영광이잖아요.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텐트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여행 때 잠시 사는 텐트와 같은 장막집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영원한 집은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고 낮은 몸이 있은즉 영광스러운 몸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죽은 자를 살릴 부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그분에게 걸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만난 위기 가운데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멀지 않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에 능력을 믿어서 그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 인생을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30대 중반에 가서 60대 후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이제는 늙고 병들고 약해진 몸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것이 바람을 잡아보세요. 뭐가 아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0: 전도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또 지식을 가졌지만 고민을 더한 헛된 것뿐이라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더해봤고 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아내를 두어보았지만 그것 역시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도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우연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니 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주님 제가 오늘 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세상에서 잘 되니까 할렐루야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썩지 아니할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산정연 교회 임성명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한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7월 2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날개 두 글자고요. 샵 0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날개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또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마이크가 바뀌어져 있었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출석 단어가 날개잖아요. 네. 이 날개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신 게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내 품에 안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날개 아래에 네. 거하라라고 하신 거는 네. 그 날개의 포근함과 네. 따스함을 좀 하나님의 품과 엮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내 날개 아래 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차용한 거잖아요. 이제 병아리가 매의 공격을 받을 때 네. 어미 닭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들을 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강해서 우리가 병아리 때 어미 닭으로 성장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 품이 따뜻한 것 같아요.
0: 네. 네. 제가 예전에 왠지는 모르지만 그 달개 그 날개 아래에 손을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1: 진짜요?
0: 굉장히 병아리를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정말 따뜻하고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하고 유일한 은혜가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0: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송곳 같은 곳에
1: 맞아요.
0: 두시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
1: 맞아요.
0: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날개가 또 이중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런데 새끼를 둥지 밖으로 몰아낸다.
0: 떨어뜨리죠.
1: 그치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이제 나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0: 네. 그러니까
1: 독수리가 근데 지켜보다가 이제 새끼가 정말 위험해지면
0: 네.
1: 자기 날개로 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품어주기도 하시지만
0: 밀어버리기도
1: 하시 둥지 밖으로 내몰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직장 내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혹시 이제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없어서 나 하나님 계신 걸까? 이렇게.
0: 나는 왜 자꾸 벼랑 끝으로만
1: 맞아요.
0: 몰아가시지?
1: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0: 네.
1: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또 어려움 가운데 두셔서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같이 그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오늘의 날개는 따뜻한 날개이기도 하지만
1: 네.
0: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1: 네.
0: 어떤 날개일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오늘 어떤 날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그 날개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김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힘내시라고 힘내송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서머 스페셜로 힘내송 네. 잠시 쉬었다가
0: 네. 열심히 쉬고 오겠습니다.
1: 네, 8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힘내송인 만큼 방학 전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인지 퀴즈로 만나볼까요?
0: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찬송가인데요. 네,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이 쉽지 않은 기도 아닙니까?
0: 네.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 주여 뜻대로, 2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1: 비슷한 뉘앙스의 찬양이에요.
0: 네.
1: 그런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뤄주세요라는 고백이 담긴 찬송이라고 합니다. 1번 내 주여 뜻대로, 2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답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해드릴 텐데
0: 네.
1: 들으시면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가사가 없는 연주곡으로 오늘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찬양과 함께 목사님의 묵상 내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기도 하는데 네.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여러 기도를 많이 하죠.
0: 네.
1: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녀들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0: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1: 맞아요. 대부분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주십시오라는 네.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0: 목사님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설교에서도 듣고 네. 근데 해보려 그래도 네. 정말 자연스럽게 네.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기도를 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 엄청 많이 했을 거잖아요. 제 청년들 사역 많이 했는데 청년 사역도 오래 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가르쳤겠죠. 근데 정작 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제가 가만히 제 기도를 돌아보면 이런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 뜻인데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게 맞습니다.
0: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1: 맞아요.
0: 하는군요.
1: 맞아요. 하나님을 설득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기도인 거죠. 근데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잘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을 보면 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기도가 등장하는데
0: 맞아.
1: 방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네들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기도말은 참 아름답죠.
0: 그렇죠.
1: 이렇게 기도하면 참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런데 동시에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계획을 내려놔야

0: 되고.
1: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뜻을 생각하며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막 읽는 게 아닐까요?
0: 주문에 이르듯이 빨리 어려운 부분 빨리 지나가게 하고 약간 중간쯤 우리가 느려지잖아요.
1: 그렇죠.
0: 양식을 달라고 할
1: 허락해
0: 때
1: 허락해 주시고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0: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렵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몇 해 전에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이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산불이 크게 한번 났던 적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집도 재산도 이제 평생 모아온 어떤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터전을 잃어버렸던 한 성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집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 보면서 대단하다 라는 마음과 드는 동시에 저게 진짜일까?
1: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0: 맞아요.
1: 인터뷰가 아닌 거죠.
0: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 원망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이 다 불타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인정하기가
1: 쉽지 않죠.
0: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집이 불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매번 평안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할 때 이게 주의 뜻이고 이 주의 뜻이 순적하게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기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죠. 이제 비행기를 아마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게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제 짙은 안개를 만나거나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1: 흔들리죠.
0: 맞아요. 그러면 승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1: 맞아요.
0: 근데 그때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조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안개들, 난기류들 이걸 뭐 피하려고 눈앞에 있는 것들 현상을 보고 비행기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비행사 조종사들은 그런 것보다 계기판을 믿고 이제 조종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객선을 운행하는 게 뭐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 눈앞에 시계를 보고 운행하는 게 아니라 계기 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눈에는 다 지금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없어도 이 계기판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일들을 예측해주고 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행기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만약에 조종사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 눈앞에 있는 짙은 안개만 따라간다면 비행기는 위험해질 수밖에
1: 그렇겠네요.
0: 없겠죠.
1: 그러니까
0: 우리 신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일 같아도 너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와 잘 됐습니다 하나님
1: 제 소원이 참
0: 맞아요.
1: 한 지금 생각만 해도 한 다섯 가지가 금방 떠오르는데
0: 맞아요. 제가 그리고 마음 아픈 게 지금 너무 많고 내가 좀 위로받아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하나님 아 드디어 예, 지금 A부터 Z까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는 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움직인 근본적인 힘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좀 내게 있는 정보들을 막 나열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아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들 하나님이 내가 이미 기도하기 이전에
1: 이전부터
0: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실패를 당해야만 했을까? 좀 돌아가서 좀 평탄하게 내 길이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실패와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오셨다는 거 우리가 좀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고비를 당할 때는 참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1: 이게 맞죠?
0: 맞아요.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생각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또 그거 안 들어주시면 그니까 뭐 대놓고 목사니까 원망하지도 못해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굉장히 서운함이 충만해져가지고 뭐 가끔 삐져서 기도도 안
1: 그러시구나.
0: 하고
1: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약간 소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0: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좀 정말 어려운 기도인 거 알아요. 그리고 할수 없는 기도인 것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좀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쌓이고 쌓여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함께 나눌 찬송 고백, 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찬양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하거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이 현상을 통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게안 되는 이유가, 혹시 내가 힘들어질까 봐
0: 네, 맞아요.
1: 너무 두려운 거죠.
0: 맞아요.
1: 주님의 뜻이.
0: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향해서 막 쫓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나시죠? 맞아요.
1: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0: 그리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실 줄도 믿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이게 주의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의심되는 순간에 우리가 말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이 그렇게 산산이 산화되는 그 순간도 조금 경험해 볼 필요가

0: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하여튼 오늘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0: 네.
1: 필요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더라도
0: 네.
1: 우리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막 엄청난 그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만은 아니라는 거.
0: 네, 맞아요.
1: 그게 정리가 딱 되네요.
0: 맞아요. 그 불구덩이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 단어처럼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날개 완전한 날개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1: 네.
0: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찬양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제목이 무엇일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힘내송으로 전해드린 찬양은 무엇이었나요, 목사님?
1: 1번 내 주여 뜻대로였습니다.
0: 네, 내 주여 뜻대로. 아마 찬양 들으시면서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1: 아마 이제 오늘도 불확실한 일상과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0: 모르죠.
1: 알겠어요? 맞아, 직장에서든 관계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그런데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0: 네.
1: 주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임, 정답임을 알아서 또 평안하게 의하로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결국 또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또다시 말씀입니다.
0: 그 말씀이 참 대단한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뭔가, 결국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과 기도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특별한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그 특별한 무언가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거 잊지
0: 네.
1: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제작이 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 두 글자입니다.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날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1: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수 목사였습니다.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범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범마저 내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 들리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흰 꼬리 사슴이 신의 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 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

0: 산지와 미사일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42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한 장 한 장에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결론 부분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분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흐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숨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기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한 부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이고 또 한 부분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은 죽음 위에나 갖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소망의 미래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고 현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우리도 갖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1세기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터전,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실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견실하고 든든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를 찬란하게 비추는 빛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가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그 하루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우리는 영생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몸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찬란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삶과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소망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주제가가 무엇이냐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을 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부활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정말 의미 없이 가치 없는 것처럼 죽음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날마다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포기할까? 재산을 뺏어보기도 하고 고문을 해보기도 하고 불에 넣어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해보고 어떤 것을 다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고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을 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1: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인생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고

여기에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 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채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자치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하는 거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쓸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아,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 욕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 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달도 다리도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편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도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아,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에요, 이게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 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죠, 그죠?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당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